0: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MG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있습니다. So we are back with the live broadcast after a four-day 추석 holiday. 이번 연휴는 유독 짧게 느껴지지 않았나요? 저만 그런 건가요? Didn't this 추석 holiday feel especially short or is it just me? 사실 뭐 연휴가 길게 이거 너무 연휴가 긴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느껴진 적이 있을까요? Then again, you know, I don't think a holiday has ever felt long enough. 또 추석 연휴 동안 가족과 친척분들 만나셨다면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Did you get to spend some quality time with your family and relatives over 추석? 명절 때면 뭐 당연히 어김없이 찾아오는 시간이 바로 이 가족과 친척과의 만남이죠. One thing that inevitably comes with the holiday is the family gathering. 아무래도 뭐 이 항상 뵙는 분이 아니라면은 그때 명절 때 만나면 바로 좀 어색한 기분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서로 적응하고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지면 이제 보통 집에 갈 시간이고 그죠. If they're relatives you don't get to see very often, you know, things can feel a little awkward at first. Then, just when everyone is ready to go home, right? The atmosphere feels kind of loosened and comfortable. 그쵸? 이 릴스 같은 거 보면은 이 극이 가족들이 보내는 명절이라면 뭐 같이 막 춤추고 막 이렇게 이 명절의 흥을 이어가는 그런 영상 보셨나요? I've seen those reels showing what 추석 looks like in a family full of, you know, extreme extroverts, you know, dancing together, laughing and, you know, keeping the holiday spirit going. 근데 뭐 대부분의 가족들은 좀 뭔가 이렇게 처음 만나면 서먹하죠. 그죠? 서먹하게. 근데 이 서먹함을 극복해 주는 것들이 또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소재라든지 뭐 윷놀이 아니면 뭐 그런 go and stop game 아니면 뭐 영화를 같이 본다든가. There are always things that, you know, help us break the ice, so to speak, right? For example, a topic that everybody can relate to, or a game like a 윷놀이 or, you know, whatnot, or watching a movie together on a TV. 근데 이번 추석 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아시안 게임 보시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또 추석 동안에 이제 계속 아시안 게임이 중계가 됐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는 일본과의 그 여자 농구 결승전, 그다음에 또 남자 펜싱 결승전 이렇게 이 중계를 하더라고요. 또 함께 보면서 이런 대동단결하는 그런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For my family this 추석, it was the Asian Games. I think we watched the women's basketball final against Japan and men's fencing final together also against Japan, I think, right? You know how the spirit is when we play against Japan, right? Everyone was completely united, I think, you know, cheering, reacting, and even shouting at the TV together. 그래서 오늘은 뭐 딱히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의 추석은 어떠셨는지. So, what brought your family together this 추석? And did you go anywhere special during this break? I know it was rather shorter 추석 break than the usual, but you know, people still find time to, you know, have some getaway time, you know, away from the city and all, right? 그래서 오늘 추석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런 질문, 그런 이야기 함께 해보면서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실 곳은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또는 카카오 앱에서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찾으시면 저희 오픈 채팅룸 찾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This is the John Legend and Joss Stone remake of the Sly and the Family Stone classic, Family Affair.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Family Affair, John Legend and the Joss Stone remake of the Sly and the Family Stone classic song. So back from the extended break due to Chuseok, and we're starting the show by talking about, you know, how'd you spend your break? Were you away from the city, or, you know, did you have those, you know, ordinary family gathering with your family members? 그런 질문 드려보고 있는데, and speaking of a

Asian games. I actually never really got into Asian games this time until the 추석 break. 추석이 되니까 좀 시간이 생기고 가족들이랑 있으면서 이렇게 그 아시안 게임을 좀 보게 됐는데, very interesting. I found the women's basketball very inspiring. You know, winning not just winning the gold medal because women's basketball doesn't usually get as much attention as some of the other more popular sports like, you know, baseball or whatnot, right? And also makes me wonder, you know, how just difficult their journey must have been to get all the way to that gold medal. So kudos to Korea women's basketball team for winning the gold medal. 사실 뭐 여자 배구도 그렇고 상당히 여성 스포츠가 그 나름대로의 남성 스포츠와는 다른 또 그런 어떤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여자 농구가 또 저변이 확대되는 왜냐면 I know women's pro basketball league has been kind of suffering from a lack of support and a lack of interest from people. 근데 이제 대표팀 경기 보셨다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한 선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와, 너무 진짜 너무 멋지다. 우리 선수들. 저런 기량의 선수들인 줄 몰랐다. 저도 농구를 참 좋아하지만 몰랐다는 게좀 창피하기도 하더라고요. So,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농구에.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This is 이승열, 시간의 끝.

이승열 시간의 끝이었습니다. So back from the break, 2624님께서는 1012와 함께하니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네요. Listening to 101, 2103 makes me feel like I'm in the back in the groove of our daily grind. Hopefully, yes, we can help you do that. 아무래도 이제 4일 동안 쉬셨으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어떤 리듬을 찾기 위해 hopefully we can assist you in doing just that, okay? 좋습니다. We'll be back with the weather report and part 2 of the show. 노래 듣고 2부 weather report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Elton John and Stevie Wonder, Finish Line.

0: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요.

Heavenly Junkies, Kent 였습니다. Here's a message from Hailey님. Good morning. 오전 일정이 있어서 수영 스킵 오프닝부터 듣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행복하네요. I skipped the swimming and have been listening from the opening. Actually feels so good to be back to normal life. 저의 연휴는 제사 없는 시댁 가까이 사는 막내 며느리라 편하게 지나가는 편입니다. My 추석 holidays are usually very easy. I'm the youngest daughter-in-law, and my in-laws live nearby, and thankfully we don't have any ancestral rites to prepare for. 그렇죠. 제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또 추석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 추석 결혼 후 처음으로 시어머니보다 무서운 저희 집 사춘기 중학생의 첫 중간고사 기간이 휴일과 겹쳐 공부하시는 그분의 비위를 맞추고 모시느라 힘들었습니다. But this trip was different because for the first time, I had somebody even scarier than my mother-in-law, which is my teenage middle schooler, who had the midterms coming up right after the holiday. So I spent the entire holiday trying to keep our very important student happy and comfortable, which is quite stressful on the parents' part as well. 근데 그분이 학교에 가서 너무 홀가분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Now that the student has finally gone back to school, what a peaceful Monday morning. Well, enjoy your holiday. And I guess your holiday starts now, huh? Your rest starts now. Ironically, after the 추석 holiday. 추석이 지나서 그분이 학교 가니까 이제 비로소 휴식이 시작하는 참 이런 아이러니. 학부모님들이라면 다 느끼실 만한 그런 아이러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헤일리님. 감사드리고요. 노래 하나 듣고 계속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nother band from the similar era from Kent. Keane의 곡 하나 준비했는데요. This is the last time.

Keane, This Is The Last Time, and the 커피 소년, 믿음, 두 곡 연속으로 듣고 왔습니다. So we are hearing from our QT님s about, you know, how their 추석 holiday was. Baskin님께서도 체크인 해주셨는데요. 저에게는 여느 때 주말과 같았던 이번 추석 명절 후 큐모닝이요. 이렇게 뭔가 여지를 남겨주시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I guess for some people, right? I mean, it's business as usual. Just a previous message from Haley님, who had a middle school student preparing for the midterm exam. 그런 경우는 뭐 그래도 추석이라도 똑같이 이렇게 평소에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이렇게 그런 일정을 소화해내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겠죠. 베스키님도 그런 케이스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게요. 임재범입니다. 인사.

0: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2: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2 101.3 101.3 101.2 101.3
3: Drop it.
2: TBS.
3: Come on, yo.
2: EF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4: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Welcome back to the show. We are already halfway through 101.2, 101.3. You are with EQ, your producer and host. We are live all the way until noon. If you'd like to watch us in action also, simply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and join us on the Poinen Radio stream. And if you missed the live broadcast, we have two more chances to catch us, 6 p.m. tonight and 2 a.m. tomorrow. And we also have the 다시 보기, 다시 듣기 channel that you can use anytime if you just search TBS EFM Archive on YouTube. You can find our 다시 보기 channel.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And of course, we love to hear from you by the way of texting as well. Shop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So speaking of, you know,

activities during the break. 상민님께서는 저는 연휴에 아시안 게임 봤어요. I guess yes, a lot of people just a perfect timing for watching the Asian Games. 보통 이제 이 주중이나 보통 주말에 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안 보게 되는 게 사실인데 Asian Game 그죠? 이렇게 또 휴석 때 하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And also 상민님 says 그 중에 그리고 그중 이승철 콘서트 하는 거 fantastic 했습니다. Yes, I heard that the 이승철 there was an 이승철 concert on the 지상파 KBS, just like the one we had with the 조용필. So 그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들리더라고요. 좋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지만은 hope you had a good time watching the concert. 그래서 이승철 씨 곡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화 비천무의 OST이죠. 말리꽃 듣고 오겠습니다.

이승철 말리꽃 from the movie 비천무였습니다. Inspired by 상민님's message who saw the 이승철 concert over the break. 좋습니다. 모모님도 오랜만에 체크인 해주셨네요. 큐모닝 보내주셨고요. 모모님께서는 부모님 모시고 농막 가서 고추와 고구마 수확했어요. 풍성한 추억을 온몸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I took my parents to our little farm and harvested the sweet potatoes and peppers. So we really got to experience the abundance of Chuseok firsthand. Wow, that sounds very healthy and very organic. I don't know what I'm trying to say by saying organic. I just had a feel for it. 굉장히 오르가닉하게 보내셨는데요. 또 모모님께서는 남편과 Breaking Bad 다시 보기 정주행도 했고요. 가족을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정말 가족을 위해서였나? 이야기거리가 많았어요. Watched the Breaking Bad with my husband and made me a lot of you know things you know. Make me think about a lot of things about family, you know, what I can do for my family, you know, how far I can go for my family, those kind of things. 그죠? 영화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영화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하게 되는 영화를 좀 선호하지 않는 편이긴 한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선호하고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그 어떻게 느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제일 당황스럽더라고요. A lot of times I don't really feel anything. You know, I've become in this awkward situation when my wife asked me, you know, how did you feel about that movie? What are the takeaways from that movie? 감사합니다. 모모님 아주 즐거운 또 추석 보내셨네요. 많은 일을 하셨네요. And speaking of a concert, 추석 연휴 동안에 이 공연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Didn't really get to see any of it. 실리카겔도 이제 아시아 투어라고 해서 굉장히 이 큰 콘서트 시리즈를 또 시작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건 참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공연인데요. 그래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실리카겔의 곡인데요. This one features 소윤 the singer-songwriter 소윤 씨. 그 새소년의 front woman이죠. 소윤 씨와 함께하는 곡입니다. Tick, tack, toe.

Yes, 실리카겔 틱택토 featuring 소윤. 저는 국내 락 밴드가 드디어 이런 국내 락 밴드에서 이런 연주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정말 좋습니다. 뽀글님께서도 연주 뭡니까? 너무 좋네요. Yes,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연주죠. It's even better if you see them live. 뽀글님께서 또 마침 메시지 주셨는데요. 저는 가족 중에 몇몇과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을 봤습니다. 큰 스크린에서 봐야 할 영화라고 해서 상영 기간이 2주뿐이라 서둘러 봤습니다. 많은 질문을 하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좋았습니다. Watched 이창동's Possible Love with some of my family members. And I heard it was a film that should be seen on the big screen. So it was only showing for a couple of weeks. So we hurried to catch it. It left me with a lot of questions in a good way. I really enjoyed it. 그렇군요. 질문을 하게 하는 영화였군요. 그렇군요. 제 아내도 보고 싶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가능한 사람. 신청곡은 4A의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Après-Jean Lev, Roland Hanna Trio 버전으로 듣고 싶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4A 곡이죠. April, Après-Jean Lev, played by Roland Hanna Trio.

Roland Hanna Trio, Apresent Lev. 보글림의 신청곡 잘 듣고 왔습니다. Let's get to another message. 2624님께서는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went to 제주도 with the whole family. 친정 오빠와 여동생, 조카들까지 평소에는 한 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 가족들이 모두 함께한 시간이어서 더욱 뜻깊고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My older brother and the sister and you know, nephews and nieces. Combination of people that it's really difficult to meet at once all got together and meet at the Jeju Island and had some fun time. 정말 특별한 시간이셨을 것 같습니다. 와, 좋으셨겠네요. 제주도의 푸른밤 신청해 주셨는데 이곡 듣고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유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밤.

0: MG새마을금고 5대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Welcome back to TBS EFM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normally I would have the music boutique, but today getting a lot of stories from our kitchenims about the Chuseok story. So I thought I would continue that just for a while. 위즈덤님께서도 메시지 주셨는데 저는 그 친정 식구들과 용산역 땡땡 몰에서 만났어요. 제 조카가 요즘 부모님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고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잘 모시고 갈게요 라고 말하길래 너무 대견하고 고마워하고 있었죠. 아니 근데 부모님만 따로 덜렁 오신 게 아니겠어요. So I met my family at the 용산 station. My nephew had proudly told me, don't worry, auntie, I'll take good care of grandma and grandpa. 근데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알바와 교수님 조수 노릇을 하는 지친 조카가 아침에 못 일어났다고. But my parents showed up alone, and it turns out my nephew was so exhausted from his part-time job. And he sort of overslept. 그래서 뒤늦게 합류한 조카의 민망한 표정과 재롱에 오랜만에 가족 모두 내내 한박웃음을 지었답니다. He joined us later, looking very embarrassed. But his funny antics had the whole family laughing together. 굉장히 그런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견한 조카네요. Just the thought of accompanying grandparents to family gathering. 용산역에서 만나셨다고 보니까 이제 뭐 이 그 기차나 KTX를 타고 오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I met some of my nephews and nieces actually over the break as well. 근데 참 조카들이 대견하다라는 생각 저도 했었는데 one of my nieces she is living in Australia and she just went there studying on her own. 혼자 가서 공부해서 졸업해서 거기서 일하고 막 이렇게 삶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와 대견하다. 우리 딸아이는 언제쯤 이런 생각이 got me thinking about hearing the stories of one of my nieces who is making a living in the Australia and got me thinking about when would my daughter do anything like that or would she ever. 그렇군요. 또 좋은 시간 되셨나 보군요. 윗섭님 감사드리고요. 신청하신 곡으로는 기대를 와르르 무너뜨린 조카를 생각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다고 콜드의 곡입니다. 와르르 듣고 오겠습니다.

Cold Water였습니다. Wisdom님의 사연과 함께 보내주신 신청곡인데요. So we do have, I do have something prepared for a music boutique, but it does require more than 30 minutes of airtime. 오늘 뮤직 부티크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 안 했을 리가 없죠, 제가. 그죠? It does require more than one half of the show, one part of the show. 그래서 조금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 코너라서 오늘은 우리 큐티님들의 그런 추석 이야기로 그냥 쭉 한번 가보고 째일까? 이 코너를 짠 게 참 오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we used to do that a lot, you know, back in the day whenever there is a abundance of messages and request songs coming in from the listeners. I would just boldly kind of, you know, not do it, you know, not do the, you know, the plan, the segment. 근데 참 그 원칙을 굉장히 잘 지켰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I think I've done Music Boutique no matter what. 딱 절제하고 그냥 딱 끊고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 같은데 오늘 같은 날은 또 I'll make it an exception. We'll do a music boutique tomorrow. It saves me some work, right? Preparing for tomorrow's show. 오늘 한 거는 내일 하면 되니까요, 그죠? 불만 없으시죠? 근데 굉장히 오늘 준비한 것도 아주 재밌는 내용이긴 한데 내일 하도록 하죠. Just to give you a teaser, right? We had a 최항석 and 삼치님, the pianist 삼치님 on last Wednesday show. It was a really blues show. Very one of the very memorable show for me as a program host. 이 진행자로서 정말 제가 진행했던 아주 정말 너무 기억에 남는 그런 그런 프로그램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인터뷰하면서 이분들의 음악이 블루스 음악이긴 하지만 또 굉장히 가스펠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블루스 음악이었잖아요. So I made a playlist with some soul track and some blues track with a lot of gospel influence. 그래서 곡들이 좀 길어서 아마 조금 더 내일 시간을 확보해서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곡들 몇 개 준비했는데 Badfinger라는 밴드죠. 이 밴드는 어떻게 보면은 80년대 비틀스 같은 그런 존재이기도 했던 그런 밴드인데 참 좋아하는 밴드입니다. 두 곡 준비했는데 Come and Get It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couple of tracks. Come and Get It by Badfinger and Without You by Badfinger. I mentioned Badfinger is considered, you know, 80s Beatles. Just my personal observation, of course. Some people did think that way. Badfinger 첫 번째 곡은 Come and Get It 같은 경우는 it was actually composed by Paul McCartney. 맥카트니 경이 그 곡을 직접 써서 줬다고 합니다. No matter, it has a lot of, you know, Beatles footprints on it, don't you think? 처음 들으셨을 때 Come and Get It 약간 비틀즈 느낌 확실히 난다 느끼셨죠, 그죠? And Without You is one of their biggest hits. 그 밴드도 계속 이렇게 활동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밴드 중에 하나인데요. Another band that I really love reminds me of, you know, what if the Beatles continued on to 80s and 90s even. Raspberries라는 밴드인데요. 그들의 음악만큼 참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너무 아쉬운 그런 밴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 준비했는데요. Raspberries입니다. Don't Want to Say Goodbye.

goodbye. That is all the show that we have for today. 1033님께서는 월요병 명절 후유증이 날아가는 방송 1012, 1013 너무 좋네요. 감사드립니다. 제니님도 일상의 리듬을 찾게 해줘 너무 좋습니다. Thank you for finding my daily rhythm.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좋네요. Raspberries의 곡 하나 더 준비했는데 So I'll be back with it tomorrow. With the music boutique that I prepare for today. 우주정님께서도 안녕하세요. 겨우 한 곡 듣겠네요. 한 곡이 또 굉장히 좋은 곡입니다. Raspberries의 Go All The Way 준비했고요.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we'll see you tomorrow, okay? Raspberries, Go All The Way.

0: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是首尔，
4: 首尔，我来了。

0: 일양약품.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那稍后将为大家带来的是天涯放映厅，在这里您将听到来自我们海外有台精彩纷呈的节目，希望大家能够多多关注。送给大家박효신 带来的《花信》。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0: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할린제약.
3: 天涯放映厅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That was Foo Fighters' Something From Nothing.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의자에 오래 붙어 있으려고 하니 이 몸도 마음도 아직 연휴 모드인 분들 오늘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오래 앉아 있을수록 기분이 좀 무기력해지고 또 다운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After a long holiday, or actually not that long, to be honest, but anyways, after that long holiday, even getting back into your normal routine can feel like a workout. So, no pressure, just a little more walking, stretching, and moving whenever you have the chance to. Your body might wake up before your work mode does, so if you're tuned in right now, that means you are ready to get back to your daily routine again. So get yourself outside your home.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좀 걸으시고, 그렇게 살금살금 일상으로 복귀를 하시길 바랍니다. And by the time you hear that signal music of our show, ba-ba-bam, that means you're back to your daily life routine. 여러분들이 일상에 복귀하신 거를 환영하고요. 잘 보내셨나요? 추석 연휴. How was your 추석 holiday? It was like a 4-day of vacation. For some of you, it might have been a long vacation. For some of you, maybe you needed some extra time. Maybe you needed another day off. But whatever your circumstances are, we are back to our daily routine. 여러분, 또 아침에 이 모닝그루브와 함께 일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비몽사몽 하실 거예요. 정신도 없고. 아, 또긴한 주, 연휴가 없는 그한 주가 막 시작이 되기도 했고, 이래서 여러분들, maybe you might be feeling a little heavy, a little under the pressure, but just look outside. The weather seems very nice. 날씨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선선해지는 그런 본격적인 시즌이 온것 같아요, 여러분들. So wake up, chop chop! 여러분들 깨어나시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So you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everyone, and I am your host, Summer. Summer예요. 여러분들 좀잘 주무셨나요? I think I had like 4 hours of sleep yesterday. 이게 연휴 동안 늦잠 자고 그러잖아요. You get really relaxed during the holidays, so you get to sleep a lot. And I guess my biorhythm kind of got mixed up during the holidays. 그래서 이 늦잠 자는 거 익숙해져서 그런지 잠이 도저히 안 오는 거예요. 막 제발 잠좀 자, 잠좀 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데도 잠이 안 와가지고요. 얼마 못 잤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전 항상 이 텐션 유지할 수 있거든요. I have this like special ability to give you that energy as I do all the time. So no worries, no worries. We are on Viewable Radio Morning Groovers. By the way,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아실 때도 됐는데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보이는 라디오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So to watch me on Viewable Radio, come join us on our free rid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Let's go, Morning Groovers. 많이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제육부장님께서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제 해가 많이 짧아졌어요. 꿀 모닝이요. That is right. We don't get that much sunlight these days because obviously the time has shortened. 해가 진짜 짧아진 게 now there is not a single sunlight on my way to TBS anymore. 이제 요만큼의 해도 볼 수가 없어요. TBS로 운전하면서 오는 동안 정말 깜깜한 밤에 회사에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So I can definitely feel the changes these days. 빨리빨리도 하루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The season

0: is changing rapidly. So yeah, time is just flying by like that. 우리 Kim's Fan Morning Groove 오셨고요. James Morning Groover, Dr. Paper Morning Groover says, Good morning. 연휴 후에 월요일 출근길이네요. 모두 안전 운전하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That is right. Don't forget to drive safely on the road. 우리 반장님, 이사를 하신 우리 반장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자리를 잘 잡고 계신가요? Congratulations once again on your move. 그리고 상민님, 해피라이프님 오셨고, 하진님, Good morning. 입니다. 모그님들 추석 잘 보내셨죠?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서 수영하고 상쾌하게 나왔습니다. Oh my gosh, you have made it to get back to your life routine. You have done your swimming workout this early in the morning. 이미 한50% 하신 거네요, 오늘 하루의 일정을. 이 무거운 아침에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수영까지 가신 우리 하진 모닝 그룹아, well done. As mentioned in the opening, you know, it's not good for you to be sitting around all day, so get moving. 이게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오만 생각이 들면서 괜히 스트레스만 더 쌓이고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져요. So we have to get moving. If we get our bodies moving, we don't get to think that much. 이렇게 몸이 힘들고 혹독하면은 생각을 잘 못하게 돼서 오히려 좀 머리 비우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별초롱짱님, 굿모닝입니다. 시원한 공기가 너무 상쾌하고 좋네요. 주변에 감기 환자들 많던데, 모그님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Yep, it is that season where people catch cold or flu, so we really have to watch out everyone and take a good care of ourselves. 저도 그래서 비타민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맨날 까먹는 이 비타민. 오늘 노래가 나가는 동안 한번 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I actually brought it myself here so that I can have my own vitamin because I'm always forgetful. Anyways, morning groovers, talk to me. 말 걸어주세요, 우리 morning groover들. 저 여기 혼자 있잖아요. 짠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신청곡이랑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listening from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you can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Okay? 준비되셨죠? 자, 여러분들 출발합니다.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some commercials.
1: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And yes,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Summer, ask you guys one simple question. Today's question is, what is something you do and tell yourself, hey, this totally counts as exercise. I have done my workout in your daily life routine, okay? 여러분들, 오늘은요, 막 그렇게 막 헬스, 막 수영 이런 운동 말고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이 정도면 운동한 거지 뭐 하고 우기는 나만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 일상 속에서 아, 이 정도 숨 들이마셨으면 운동 열심히 한 거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Or maybe you have decided to walk to a certain place instead of driving. Maybe that would count as your own workout. 뭐 아이를 육아를 하는데 아이랑 같이 뛰어다니는 덕분에 나도 운동했네. 오늘 운동 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사연으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많이 남겨주세요. 일상에 어떤 운동들이 있을까요? Maybe if you decide to take the stairs instead of the escalator, that is a workout. 저 같은 경우는요, 에스컬레이터 타는 대신에 계단을 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손잡이를 잡고 걷습니다. 얼마나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게요. 그게 결국에는 그 지옥의 계단? 천국의 계단?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에스컬레이터가 높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 저는 그리고 나름 이게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I actually try to put some pressure on my hips so that I can get some real workout. You know? 제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허리 구부리고 막 아 힘들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에스컬레이터 계단 올라갈 때도 넘어질까봐 손잡이를 잡고요. 그 다음에 힙인지 이렇게 힘을 딱 주고 이제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And it feels like a workout, morning groovers. 그리고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feel 받으면 계단으로 아예 올라갈 때도 있어요. And you know that moment, if you decide to take the stairs instead of the escalator or elevator, you just feel so much better than the rest of the people over there, right? It makes you feel like a better person, somehow. 뭔가 나 혼자 막 이렇게 긴 그런 계단이 있는데 계단으로 혼자 올라가면요. 나 괜히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요. I consider that as my personal workout. 또 뭐가 있을까? 가끔씩 이제 방송 끝나고 박은혜 팀장님이랑 이제 아침 식사를 하러 어디론가 걸어가는데 그것도 되게 아침 산책 느낌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운동이잖아요. And then afterwards, 우리가 좀 이제 고함량의 칼로리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바로 보통은 눕고 싶은데 또 바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걷잖아요. 그러면 이제 혈당에도 혈당 수치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 We're basically doing workout every single day in our daily life. So, morning groovers, these are the type of examples that I would like to hear from you guys. So, let me know about your daily workout. The workout that you would count as a workout. You know what I mean? 이 정도는 운동이지 하고 우기는 나만의 활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is Imagine Dragons, Radioactive.

0: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생활금고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 출판 해냄.
2: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3: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제로 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할린제야.
7: Alrighty, morning groovers. Back to today's topic. What is an activity you firmly insist count as a workout?
8: 이 정도면 운동 아니겠어요? 싶은 것들, 일상 속에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오늘 사연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7: We have a couple of answers. Kim's fan morning groover said,
8: 잘 가는 동네 단골집에서 술과 음식을 좀 과하게 먹었을 때에는 집까지 4km를 걸어갑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7: So when you feel like you have had way too much drink and food, you walk back home and the walking distance is about 4 kilometers.
8: 그래요. 뭐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맛있는 또 스테이크와 파스타가 보이네요. 그렇게 소화시키면서 걸어가는 거죠. 4km, 근데 4km면 보통 몇 보 정도 되죠? 한 6,000보 정도 나오나? 아, 근데 이게 걷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들더라고요. 제가 한 이틀 연속 15,000보 정도를 걸었어요.
7: I walked like 15,000 steps for 2 days in a row and I couldn't really feel my leg.
8: 다리 뭔가 자면서도 걷는 느낌이 나고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제가 그 놀이동산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언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막 힘들게 이제 걷는데 내 몸도 이렇게 걷는 게 힘든데 I saw a lot of parents, you know, taking their kids over there. to the amusement park, and that means that they would have to walk extra.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겠다 싶었어요. 그 유모차까지 막 끌면서 아이들 데리고 그 언덕을 막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아이가 울면 또 달래주고 they have to take care of the kids when the kid cries.
7: And I could only imagine once the day is over, once they return home, they have to bathe their kids.
8: 아이도 씻기고 또 재워야 되고 그러면 나는 언제 씻어? 약간 이런 게 이입이 돼가지고 막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와, 저 부모님들은 진짜 보통 체력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걷는 게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 오죽하겠어요. 아이들도 힘들고 어른도 힘들고 하지만 걷는 게 좋다고 하니까.
9: 우리 테테파파 모닝그룹어, 저는 돌아다니다가 동네 놀이터에 있는 철봉이 보이면 가볍게 풀업 몇 개 하고 줄넘기 100개 정도만이라고 해주셨어요.
7: I'm a little startled.
8: 줄넘기를 100개씩.
7: Wow, they said when I'm out and about and see a pull-up bar at a local playground, I just do a few quick pull-ups and about 100 jump ropes.
8: 줄넘기 100번. 우리 테테파파 모닝그룹어 탈락. 이건 운동이에요. 이거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우기는 운동이 아니라 진짜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This is like a genuine workout, 테테파파 모닝그룹어. 도대체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움직이시길래 와, 이거는 그냥 운동이고. 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철봉이 보이면 이제 그건 못하죠. 풀업은 못하죠, 당연히. 매달리기 운동은 합니다. 그냥 괜히 한번 매달리면서 이렇게 운동하는데 그거 되게 척추 정렬이 좋대요.
7: So I would just hang myself whenever I see a pull-up bar.
8: 그래서 이거를 매달리는 게 되게 좋다고 해서 이렇게 매달리면요. 척추가 쫙 펴지고 목도 정렬이 생겨가지고 이걸 집에다 설치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우, 우리 박군희 선생님 밖에서 운동하고 계시네. 스트레칭, 스트레칭. 일상 속의 운동. 오늘 5-in-1 하셨을 거예요.
7: So her workout workout is basically done. 이런 것처럼 일상 속에서 내가 운동이라고 우기는 거. 체육부장님 has her own answer. 굿모닝입니다. 바쁜 연휴 보내고 이제야 목 따갑고 코가 막히네요. 수요일부터 운동 못한 거 아세요? 오늘도 아침 운동 쉬고 퇴근 후에 필라테스만 하려고요. 우리 썸머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스티비 원더, 아리아나 그란데의 Faith 신청해요. Oh my gosh, look at 체육부장님 not getting her workout done since last Wednesday. That's almost for about a week. And even today, she's not getting her morning workout done. 이것 봐요. 우리 인간미 넘치는 체육부장님. 너무 좋은데요? You can join our club now. 아, 근데 안 되겠다. 우리 클럽에 들어올 수 없어요. 오늘 저녁에 퇴근 후 필라테스 운동하신다고요? 이러면 이제 That means you're back to your life routine. Congratulations! 이제 필라테스로부터 이제 부스터를 받아서 아침에 또 운동 열심히 하시겠네. 파이팅입니다, 우리 체육부장님. 아, 또 바쁘게 보내셔가지고 감기까지 걸리시고. Please take a good care about yourself. 몸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또 무리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더 감기 심해질 수 있으니까. 저 어떻게 지내셨냐고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뭐 별거 없죠. 저도 운동 안 하고 그냥 운동했네. 여러분 저 운동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걸어다녔거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거의 무슨 홍길동 마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근데 그거 아세요? Now that I'm back to my routine, like I don't really remember what I did over the past holidays. 추석 뭐 했지? 벌써부터 이러고 있어요. 놀이동산 간 것밖에 기억이 안 나. 왜냐면 거의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은 이 피로가 너무 쌓여가지고 그냥 골아 떨어졌습니다. So I was feeling just way too tired at the end of the day that I just fell asleep. So I can barely remember what happened during the Chuseok holiday. But I had a good time. 가족분이랑 시간 보내고 많이 걷고 또 많이 먹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좋아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 이 정도면 운동이지 하고 우기는 나만의 활동. What is an activity you firmly insist counts as a workout?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This song is for 체육부장님 so that she can get some good workout done. Stevie Wonder featuring Ariana Grande, Faith.

And that was a nice a cappella jam requested by our 체육부장님. The real group walking down the street. 아, 너무 좋아요. 우리 체육부장님, 체육부장님 등등. 우리 비슷한 닉네임 분들의 노래를 연달아서 이렇게 틀어드렸습니다. Did you guys enjoy listening to it? Okay, going back to today's topic. 이 정도면 운동이지 하고 우기는 나만의 활동 어떤 것들이 있는데, 우리 모닝그룹어들 잘 안 움직이세요? 뭔가 평소에 비해서 활발하게 답변들이 오지 않는 느낌적인 느낌인데 그래도 오는 것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I want to see you guys moving. So come on, come on, morning groovers. What is an activity you insist counts as a workout? Well, according to our Bensboro morning groover, they said, tuning into TBS EFM Morning Groove is certainly a kind of physical exercise. The audiovisual stimuli train your brain cells to the fullest. Oh, thank you. Looks like I'm not doing that much of a work, but I guess you're getting your own workout don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That's right, Morning Groovers. Brain activity, making your brain to activate. That is also part of a workout, isn't it? 우리가 뇌가 매일매일 절어 있잖아요. 우리 쇼츠 보고, 막 영상 보고, 막 이러면서 막 의미 없는 콘텐츠들을 넘겨가면서 we flip through meaningless contents every single day and just, you know, not make our brains work itself, but, you know, doing something else, maybe like reading books or listening to a lecture, for example, that would actually make you have a brain workout a little bit. 뇌 운동도 카테고리에 제가 포함을 시켜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일상 속에 이 정도는 운동이지 싶은 거 어떤 건지 한번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휴를 보냈잖아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생긴 거예요. So whatever you decide to do, whatever you pursue, you can always start all over from today. 오늘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죠. 아, 내가 지금 1년이 다 지나가는데 독서도 못했어. I didn't really get to read a single book. Well, you can get that started today. 오늘 딱 이제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 저쪽 다른 방에다가 두시고 책과 가까이 하시면서 책을 읽어보시거나 Maybe you can start your workout after the holidays. Now you have no excuses. 아, 연휴 지나면 운동 좀 하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들. So you can start all of that, everyone, today. 오늘부터 시작인 거예요.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은 우리 별초롱장 모닝그룹어. 저는 나가는 걸 좋아해서 주말에는 10분 거리 내에 동네 상권들 나가서 여기저기 잘 돌아다녀요. 나름 빨리빨리 걷다 보니 약국 다녀왔다가 다시 나가 슈퍼 갔다가 좀 있다가 뭐 빵 하나 사러 나가고 귀차니즘 별로 없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빨리 걷기 운동 정도로요. So 별초롱장 is a kind of a person who would like to get outside of their home and just walk around their own neighborhood. Going to some bakery, going to the pharmacies, and they don't mind going back home and then come out again. 이게 한 번 집에 들어오면 나가는 게 되게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But I guess 별초롱장 Morning Groover don't really mind that. 이럴 경우에 사람들은요, 보통 기초 대사량이 높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인 거죠. 왔다 갔다 나갔다 또 들어오고.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또 시간도 금방 가고 몸도 많이 움직이게 되고 그런 겁니다. And it feels good, doesn't it? 요즘 딱 어떤 동네 구경하고 돌아다니기 좋은 날씨 아니에요? 좀만 추우면은 더 귀찮아서 못 나갑니다, 여러분들. So you might as well do it while you can. 계속해서 이 정도는 운동이지 싶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사연 받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a song. This is 21 Pilots, Stressed Out.

진행하고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계속 켜두었습니다. TBS EFM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And also, if you want to participate more actively on our show, you can always join our open chat room. 좀더 활발하게 모닝그루브에 참여를 하고 싶으시면은요, 카톡 어플로 가셔가지고 오픈 채팅방에 TBS EFM 모닝그루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get back to today's topic. 이 정도면 운동 아니겠어? 하는 나의 일상의 어떤 활동. 오늘 사연으로 받고 있어요. So we're talking about an activity that you insist counts as a workout. So what are those? 우리 초롱초롱 morning groover께서 굿모닝 초롱초롱 출첵합니다. 회사에서 점심 먹고 20, 30분 정도 걸으려고 노력해요. 식후에 걷고 안 걷고가 이 혈당 관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Absolutely. It really helps lower blood sugar levels once you immediately walk after eating. I guess not so immediately, but at least if you don't lie down and if you walk, that would really, really help with blood sugar levels. 이게 제가 예전에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게좀 있었는데요. 제발 먹고 눕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먹고 일단 이게 혈당 스파이크가 딱 오잖아요. 졸려요 밥 먹고 나면은. 그래서 you have food coma obviously after having a heavy meal, so you want to lie down, right? And it feels good to be, you know, falling asleep after eating something super super heavy, but you know that that is not good for your body. So yeah, the doctor told me that I should start walking and that would make me feel less tired. 밥 먹고 그래서 무조건 나가서 걸으면요. 이제 졸린 거를 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오늘 오프닝이랑 완전 연결이 되네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안 좋다니까요. 뭐 손가락을 움직이든 발가락을 움직이든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거. After having a very, very heavy meal.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저도 걷기를 좋아해서 동네 산책을 수시로 하는데 요즘은 도토리 나무에서 도토리가 톡톡톡 떨어져요. 땀나게 산책하고 나면 이 정도면 운동이지라고 생각해요. Wouldn't it count as a workout once you sweat after taking a stroll around your neighborhood? It is workout. You're sweating. Come on. Well, especially if you're walking like that on a cool weather, that means you did some workout. You made your body temperature to go up high, and maybe you might be a little out of breath at the end of the day. That is workout. 이게 운동이죠. 그러니까 더운 날에는 나가기만 하면 땀이 나지만 이렇게 선선한 날에 좀 빨리 걷다 보면 몸에 열이 가해지거든요. 운동이에요. 완전 운동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우리는 꽤나 다양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의자 대신에 의자 빼고 스쿼트로 앉는다거나, or maybe you decide to take 100 steps on the stairs. I don't know, morning groovers, but we can certainly get that kind of workout done.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선배가 운동을 좀 담을 쌓고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막, 운동 얘기를 하다가, 근데 왜 선배님은 운동 안 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매일매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하면서 만보를 걷는데 이게 운동 아니고 뭐예요? 막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 오케이, 워우, 워우.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백스텝을 했다는. Yeah, so that senior was pretty proud of himself of doing that workout every single day on their commute. So while they were commuting, they consider that as a workout. So I'm like, okay, that could count, right? 예, 사람들이 직장 다니면서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거죠. 그쵸? 모닝그루버들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 이 정도만 운동 아니겠어요? 싶은 거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about an activity that you insist counts as a workout. Alright, moninggroovers, I'll be back for today's segment after Christina Aguilera, I'm supposing? Yeah, fighter. After all you put me through, you think I despise you. But in the end, I wanna thank you, 'cause you made me that much stronger.

0: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욕심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Take a look at this unconditional love. 네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사람이든 너가 나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I will love you. As long as you love me. Don't care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right? 나를 사랑하기만 해줘. 아주 직관적이고 로맨틱한 가사죠. We have some answers. 8163 Morning Groover says 정답은요. As long as you love me입니다. 둘째 학교 갈 준비 중인데요. 오늘은 지각을 안 해야 하는데 핫둘 열심히 또 뛰고 아침을 분주하게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So look at you getting your own workout done this morning. The answer was As Long As You Love Me by a Backstreet Boys. 뒷골목 오빠들이라고 우리 민준 리나맘님께서 뒷골목 오빠들 너무 좋아요라고 해주셨네요. 학교 다니면서 MP3에 담아서 매일 아침마다 들었어요. 할리우드 연예계 소식 게 관심이 많아서 매일같이 팝송만 들었던 그 시절이 그리워요. So you remember those back in the early 90s? No. The late 90s and early 2000s where you had to download all these songs on your MP3 player. 소리바다 이런 거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제 파란 색깔 소리바다에다가 받아가지고 MP3에 또 담고 소중한 곡한땀한땀 가사집을 보면서 들었던 그런 기억 저도 있거든요. Yeah, Hollywood news was so interesting back then. These days we don't really care. I mean, some of you still do, but then it was really different. 굉장히 뭔가 색다르고 신비롭고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페리스 힐튼 소식 보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3대 아이돌이 있죠. 뒷골목 오빠들, Backstreet Boys, NSYNC, Westlife. 굉장히 또 어떤 3대 미국 아이돌 OPPA들이었어요. 우리 얼짱님께서 비몽사몽한 아침에 정답을 보내봅니다. As long as you love me 정답이고요. 저는 당시 블루를 좋아했어요. One Love 신청해. I totally left out blue. 맞네. 4대 아이돌이네. 블루도 아이돌이었잖아요. 그쵸? Backstreet Boys, NSYNC, Westlife, Blue. 지금의 BTS, ATEEZ 등등이 있다면은 이 당시에는 뒷골목 오빠들과 Blue, Westlife, NSYNC. 굉장히 센세이션을 하지 않았습니까? Blue, da-da-da-da-da, One Love for the mother's pride. One love is all we need. 이 노래 저 되게 좋아했었어요. 뭔가 예전 가사에는 One, two, 갑자기 브라이언 맥나이트도 생각나고 이렇게 뭔가 새는 걸 되게 좋아했나? One love, 하나의 사랑, 오직 단 하나의 사랑. 테테파파 모닝그룹어 Backstreet Boys네요. 가사와 목소리는 언매칭되는 BSB 노래 나오니 Backstreet Boys 노래 나오니 엔싱크의 바이 바이 바이 신청합니다. 다들 난리 났어요. 이 신청곡 경쟁 어떡하실 건데요? So this is obviously a big competition. A lot of you guys requesting songs from the early idol groups. 좋아요. 어떤 걸 틀어드릴지 우리 DJ 바님께서 밖에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So she is going to decide which songs that she's gonna play for you guys.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포포도 모닝 그룹어도 As Long As You Love Me, Backstreet Boys라고 정답 깔끔하게 보내주셨습니다. So which one was your favorite idol groups back then? 우리 모닝 그룹어들 다들 기억나시잖아요. Backstreet, NSYNC, Westlife, and Blue. 저는 조금 Westlife랑 Blue 세대에 가깝다고 볼수 있어요. 이 NSYNC랑 Backstreet Boys가 조금 더 일찍 나오시지 않았나요? 이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이돌 그룹들이 막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 웨스트라이프가 정점을 찍고 잠잠하다가 yeah, it got a little settled. 아, 그또 있잖아요. New Kids on the Block. 아, 그분들이 이제 더 이제 예전 시초인 거죠. 그 맞아요. 여러분들, 아이돌의 역사는 정말 재밌습니다. New Kids 오빠들이 이제 먼저 나오고 and then later on, I guess like an idol band became more popular. 그래서 뭐 One Direction 이제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건 또 한참 지난 후니까. So I feel more close to Westlife and 그 뭐지? Blue. Blue 되게 좋아했었어요. Blue 노래는 한 다섯 곡 정도는 진짜 따라 부를 수 있어요. 다음에 노래방에서 한번 틀어드릴까요? 저만 신나려나? But anyways, those were the good old times. 우리 리암 니슨께서 굉장히 어렵게 읽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despite how hard it was to listen to Liam Neeson reading out the lyrics, you guys did a fabulous job to come up with the answer. 역시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 music expert, 정말 음악 전문가십니다. 우리 DJ 바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면은 여러분들 인정받으신 거예요.
So, morning groovers, that is it for today's segment.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 시간 동안 내가 일상 속에서 하고 있는 운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정도면 운동 아니야 싶은 것들 사연 보내주시면 조금 있다가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Let me know about an activity that you insist counts as a workout. So we had two song requests and looks like our DJ Ba has decided to play this particular song for our morning groovers. 과연 어떤 노래를 틀어드릴까요? 고민을 하시다가 이 노래 틀어드리기로 하셨습니다. So this song is for 얼짱님께서 신청하신 Blue with One Love.

0: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제로
3: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3: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6: 굿모닝 에브리원. It is the 28th of September, Monday morning. This is Summer, ready to guide you through today's weather forecast again. As we return to our regular routines today, much of the country will see passing clouds with dense fog affecting many areas during the morning commute. So if you're driving, please slow down and leave a little extra space between vehicles. There is still some lingering late summer warmth during the day, but today and tomorrow, temperatures will ease a little with daytime highs hovering around 26 degrees Celsius. And as we move into October later this week, conditions are expected to turn noticeably cooler, not only in the mornings, but during the afternoon as well.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0.8 degrees Celsius. That is it for today's weather. I hope you guys have a great day ahead. And getting back to you guys. 우리 반가운 모닝그루버들 또 누가 계신지. 펭귄킬러 모닝그루버, good morning!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Thank you for greeting me. 새빵 모닝그루버, good morning! 출첵합니다. 출근 중인데 오늘 차가 하나도 안 막히네요. 저만 출근하나요? Am I the only one going to work? Because I don't see any traffic jams this morning. No. 우리 모두 다 출근했습니다. 우리 새빵 모닝그루버. 걱정하지 마세요. 몰래카메라 아닙니다. So you're not the only one. 그냥 오늘까지 쉬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실 것 같긴 해요. 원래 연휴 끝나자마자는 차가 좀 없기는 합니다. 오늘 교통방송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어쨌든 회사 가면은 아 현타가 딱 오면서 진짜 일상이구나 싶으실 겁니다. 우리 새빵 모닝그루버 파이팅이고요. 호빵맨이 아닌 우리 호박맨 모닝그루버 굿모닝. 오늘 저는 회사 쉬는데 아 쉬시는 분 계시네. 와이프 라이딩 시켜주는 중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호박맨 is having a day off today and is using this time to give his wife a bicycle ride lesson. 아, 너무 보기 좋다. 자전거 잘 못하시나 봐요. 저도 자전거 그냥 그닥이거든요. 이렇게 또 도와주고 같이 탈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안전하게 또 연습 가이드 잘 해주시고요. 운전 연수 느낌 나시겠다. 내려갈 때는 슬쩍 잡아주시고요. 슬쩍 떼버리면서 봐봐 이제 혼자 할 수 있지? 매직! 이렇게 제가 혼자 그 모습을 즐거운 모습을 상상을 해버렸어요. 아, 제가 자전거 라이딩이 아니라 라이딩 시켜주는 중이라고 출근 시켜주신다고. 저는 이걸 왜 자전거 라이딩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희한하네, 진짜. 이게 모든 걸 다 제 기준으로 보는 걸까요? 근데 이 라이딩이 자전거 라이딩일 수도 있잖아요. 아침에 일상의 그런 어떤 운동? 아, 아무튼 차로 라이딩을 시켜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라디오 같이 들으시는 거고. My mistake. 와이프분들과 함께 이렇게 모닝그루브 들으시면서 즐거운 출근 타임 되시길 바랄게요. 우리 호박맨 모닝그루버는 라이딩 후에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쭉 푹 쉬시는 건가요? 우리 MG Q&A 코코모닝 그룹어 굿모닝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집에서 한강까지 왕복 11km 일주일에 한 번 걷기를 합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걸으면 또 친구 마냥 외롭지 않거든요. 사연과 노래 듣고 걷기 재미있어요. 한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패스하고 요즘은 딱 걷기 좋아요. Perfect weather for you to take a stroll outside. You walk a pretty long distance, 11 km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이어도 그러니까 걸을 거를 다 아껴두셨다가 이때 딱 작정하고 걸으시나 봐요. 한강까지. 네, 사실 날씨가 좋고 와 하면서 걷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많이 걸었는지 감도 안 올 때가 있어요. You wouldn't notice that you have walked this amount of steps because you're just basically enjoying the weather outside. 또 걷다가 너무 힘들면은 뭐 따릉이 타고 오셔도 되고 뭐 이제 대중교통 이용해서 돌아오셔도 되고 하는데 일단 걸으면 좋잖아요. Get yourself moving, morning groovers. 마르코 폴로 모닝 그룹어, good morning. 즐거운 한 주 만들어요. 저도 저녁 먹고 동네 한 바퀴를 걸어요. 걸으면서 이 가게 오픈했네, 저 가게 망했네, 저 가게 2호점 내도 잘 되겠다. 이렇게 6년을 걸었더니 상호로 동네 지도를 그릴 수 있어요. So basically, you walk around your neighborhood after dinner, looking at those different places, restaurants, and you give your own opinion about those restaurants too. And now, after doing that for 6 years, you're able to draw a neighborhood map. 그러니까 그 동네 이제 척척 박사님이 돼버리셨네. 이렇게 걷다 보면은 진짜 그 상가 구경하고 이러면서 하나둘씩 알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안 가본 길로 가보면은 여기 이런 카페가 있었어? 싶으면서 you end up discovering those hidden cafes or restaurants and it feels good. It's really fun. 그리고 가끔 다른 동네 걸어도 이렇게 좀 알게 되는 재미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맨날 같은 데 걷기보다는 다른 골목으로 가보는 거죠. Morning Groovers, you guys are getting your workout every single day like that. 여러분들 운동 꽤나 좀 평소 일상생활에 많이 부지런히 잘 하시고 계시네요. 걷기 너무 좋죠? 그리고 when you take a walk outside after dinner especially, you can see a lot of people. 사람 진짜 많아요. 어디 공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몇 바퀴 도시는 분들도 계시고 댕댕이 친구들도 나오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 포포더 모닝그룹어께서 에릭 클랩튼의 I could change the world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Change the world. 오랜만에 출근하려니 몸이 천근 만근. Yep, you're not alone. We're all feeling the same. We're feeling extra heavy after vacation. So I really hope this song can put you in a good mood. This is Eric Clapton, Change the World.

Exercise is just breathing. Can I ask you to play Faith by George Michael? Oh, okay. So you're doing your own breathing exercise. Breathe in, breathe out. 숨쉬기 운동하는 것도 운동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우리 짱모닝 그룹은 Welcome to our channel. Looks like you have recently just joined our open chat room. 오픈 채팅방에 이제 막 들어오셨군요. 너무너무 활발하고 말도 많고 이래서 당황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생방송이 끝나면 싹 조용해지는 저희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은 카톡 어플 TBS EFM 모닝 그룹을 검색하고 들어와 주세요. So other than breathing workout, I guess you don't do any workout then in your routine. Okay. Well, whatever you want to get done, 여러분. 뭐든 시작하고 싶으면 오늘부터 하는 걸로 오늘 약속하기로 해요, 여러분들. 수요일에 생방송 하잖아요. 월요일부터 써먹어 시작해보라 그래서 저 이거 시작했어요 라고 사연 보내주시면 되게 감동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야? 이러면서. 어쨌든 딱 좋잖아요. This is like the perfect day to start all over. A long vacation has now ended. So you have this brand new day for you. 선물 같은 또 이렇게 한 주가 시작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뭐든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You're gonna be just fine, okay? 아, 또 숨쉬기 운동 좋아하시는 분 나오셨네. 우리 펭귄 킬러 모닝 그룹어. 숨쉬기 정도는 운동이죠. 복근 운동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t is your ab workout. For sure. 근데 제가 웃는 것도 운동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깔깔깔 웃을 일이 많으면 그거 진짜 자동으로 복근을 쉐이키 쉐이키 해주잖아요. It shakes your abs naturally if you just burst into laughter. So find something to laugh about, morning groovers. And now you can get your workout done.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스티드업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한 시간 웃는 게 물론 힘들겠죠. 제가 웃음이 안 멈춰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I remember having this difficult time because I couldn't stop laughing. And that was actually with Christina 선배님. Christina 선배님이랑 이 모닝그룹을 녹음하는데 뭐가 그렇게 웃긴지 진짜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안 멈추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그 상황이 더 증폭돼가지고 it got worse. So we really couldn't stop. And it felt really painful at the end of the day. 나중에는 고통스럽더라고요. 어쨌든 그 다음날부터 제가 왕자가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많이 웃으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Thank you so much everyone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TBS EFM 모닝 그룹 그리고 TBS EFM 유튜브 채널에 다시 보기도 올려둘게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Justin Bieber, Daisies.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Soul Smarts, your one-stop guide to living.

0: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생활금고보험
1: 위제로 맛있게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

0: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진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지면 이제 보통 집에 갈 시간이고 그죠? If they're relatives, you don't get to see very often. You know, things can feel a little awkward at first. Then, just when everyone is ready to go home, right? The atmosphere feels kind of loosened and comfortable. 그죠? 이 릴스 같은 거 보면은 이 극이 가족들이 보내는 명절이라면 뭐 같이 막 춤추고 막 이렇게 이 명절의 흥을 이어가는 그런 영상 보셨나요? I've seen those reels showing what Chuseok looks like in a family full of extreme extroverts, dancing together, laughing, and keeping the holiday spirit going. 근데 뭐 대부분의 가족들은 좀 뭔가 이렇게 처음 만나면 서먹하죠. 그렇죠? 서먹하게. 근데 이 서먹함을 극복해 주는 것들이 또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소재라든지 뭐 윷놀이 아니면 뭐 그런 Go and stop game 아니면 뭐 영화를 같이 본다든가. There are always things that help us break the ice, so to speak, right? For example, a topic that everybody can relate to, or a game like a 윷놀이 or whatnot, or watching a movie together on a TV. 근데 이번 추석 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아시안 게임 보시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또 추석 동안에 이제 계속 아시안 게임이 중계가 됐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는 일본과의 그 여자 농구 결승전, 그다음에 또 남자 펜싱 결승전 이렇게 이 중계를 하더라고요. 또 함께 보면서 이런 대동단결하는 그런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For my family, this Chuseok, it was the Asian Games. I think we watched the women's basketball final against Japan and men's fencing final together, also against Japan, I think, right? You know how the spirit is when we play against Japan, right? Everyone was completely united, I think, cheering, reacting, and even shouting at the TV together. 그래서 오늘은 뭐 딱히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의 추석은 어떠셨는지. So, what brought your family together this Chuseok? And did you go anywhere special during this break? I know it was rather shorter Chuseok break than the usual, but people still find time to have some getaway time, away from the city and all, right? 그래서 오늘 추석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런 질문, 그런 이야기 함께 해보면서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실 곳은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또는 카카오 앱에서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찾으시면 저희 오픈 채팅룸 찾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This is the John Legend and Joss Stone remake of the Sly and the Family Stone classic Family Affair.

0: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3: Family Affair, John Legend and Joss Stone remake of the Sly and the Family Stone classic song. So back from the extended break due to Chuseok, and we're starting the show by talking about, you know, how'd you spend your break? Were you away from the city, or, you know, did you have those, you know, ordinary family gathering with your family members? 그런 질문 드려보고 있는데, and speaking of Asian Games, I actually never really got into Asian Games this time until the 추석 break. 추석이 되니까 좀 시간이 생기고 가족들이랑 있으면서 이렇게 그 아시안 게임을 좀 보게 됐는데, very interesting. I found the women's basketball very inspiring. You know, winning, not just winning the gold medal, because women's basketball doesn't usually get as much attention as some of the other more popular sports, like, you know, baseball or whatnot, right? And also makes me wonder, you know, how just difficult their journey must have been to get all the way to that gold medal. So kudos to Korea women's basketball team for winning the gold medal. 사실 뭐 여자 배구도 그렇고 상당히 여성 스포츠가 그 나름대로의 남성 스포츠와는 다른 또 그런 어떤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여자 농구가 또 저변이 확대되는, 왜냐면 I know women's pro basketball league has been kind of suffering from a lack of support and a lack of interest from people. 근데 이제 대표팀 경기 보셨다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한 선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와, 너무 진짜 너무 멋지다, 우리 선수들. 저런 기량의 선수들인 줄 몰랐다. 저도 농구를 참 좋아하지만 몰랐다는 게 좀 창피하기도 하더라고요. So,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농구에.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This is 이승열, 시간의 끝.

이승열 시간의 끝이었습니다. So back from the break, 2624님께서는 1012와 함께하니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네요. Listening to 101, 2103 makes me feel like I'm in the back in the groove of our daily grind. Hopefully, yes, we can help you do that. 아무래도 이제 4일 동안 쉬셨으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어떤 리듬을 찾기 위해 hopefully we can...

0: 제로 제로 위제로
1: 과식에도 제로 제로
0: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0: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0: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5: 위제로
4: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5: 으쌰으쌰!
4: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5: 으쌰으쌰!
4: MG 새마을금고 보험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Heavenly Junkies, Kent 였습니다. Here's a message from Hailey님. Good morning. 오전 일정이 있어서 수영 스킵 오프닝부터 듣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행복하네요. I skipped the swimming and have been listening from the opening. Actually feels so good to be back to normal life. 저의 연휴는 제사 없는 시댁 가까이 사는 막내 며느리라 편하게 지나가는 편입니다. My 추석 holidays are usually very easy. I'm the youngest daughter-in-law, and my in-laws live nearby, and thankfully we don't have any ancestral rites to prepare for. 그렇죠. 제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또 추석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 추석 결혼 후 처음으로 시어머니보다 무서운 저희 집 사춘기 중학생의 첫 중간고사 기간이 휴일과 겹쳐 공부하시는 그분의 비위를 맞추고 모시느라 힘들었습니다. But this trip was different because for the first time, I had somebody even scarier than my mother-in-law, which is my teenage middle schooler, who had the midterms coming up right after the holiday. So I spent the entire holiday trying to keep our very important student happy and comfortable, which is quite stressful on the parents' part as well. 근데 그분이 학교에 가서 너무 홀가분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Now that the student has finally gone back to school, what a peaceful Monday morning. Well, enjoy your holiday. And I guess your holiday starts now, huh? Your rest starts now. Ironically, after the 추석 holiday. 추석이 지나서 그분이 학교 가니까 이제 비로소 휴식이 시작하는 참 이런 아이러니. 학부모님들이란 면 다 느끼실 만한 그런 아이러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헤일리님, 감사드리고요. 노래 하나 듣고 계속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nother band from the similar era from Kent. Keane의 곡 하나 준비했는데요. This is the last time.

Keane, This is the Last Time, and the 커피 소년, 믿음, 두 곡 연속으로 듣고 왔습니다. So we are hearing from our QT님s about, you know, how their 추석 holiday was. Baskin님께서도 체크인 해주셨는데요. 저에게는 여느 때 주말과 같았던 이번 추석 명절 후 큐모닝이요. 이렇게 뭔가 여지를 남겨주시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I guess for some people, right? I mean, it's business as usual. Just a previous message from Haley님, who had a middle school student preparing for the midterm exam. 그런 경우는 뭐 그래도 추석이라도 똑같이 이렇게 평소에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이렇게 그런 일정을 소화해내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겠죠. 베스키님도 그런 케이스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게요. 임재범입니다. 인사.

0: This is a rerun of 1012-1013.
1: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2: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1013.
3: Hey, 1012-1013 TBS EFM.
4: Hit
3: it! 1012-1013
4: Drop it!
2: Hello, cuties. DJ EQ입니다.
5: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6: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7: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Welcome back to the show. We are already halfway through 101.2, 101.3. You are with EQ, your producer and host. We are live all the way until noon. If you'd like to watch us in action also, simply search TBS CFM Live on YouTube and join us on the Boinen Radio stream. And if you missed the live broadcast, we have two more chances to catch us, 6 p.m. tonight and 2 a.m. tomorrow. And we also have the 다시 보기, 다시 듣기 channel that you can use anytime if you just search TBS CFM Archive on YouTube. You can find our 다시 보기 channel.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And of course, we love to hear from you by the way of texting as well. Sharp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So speaking of you know our activities during the break, 상민 님께서는 저는 연휴에 아시안 게임 봤어요. I guess yes, a lot of people just the perfect timing for watching the Asian games. 보통 이제 이 주중이나 보통 주말에 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안 보게 되는 게 사실인데 에이션 게임 그죠? 이렇게 또 추석 때 하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And also 상민님 says 그 중에 그리고 그중 이승철 콘서트 하는 거 fantastic 했습니다. Yes, I heard that the 이승철 there was an 이승철 concert on the 지상파 KBS, just like the one we had with the 조용필. 그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들리더라고요. 좋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지만은 Hope you had a good time watching the concert. 그래서 이승철 씨 곡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화 비천무의 OST이죠. 말리꽃 듣고 오겠습니다.

이승철 말리꽃 from the movie 비천무였습니다. Inspired by 상민님's message who saw the 이승철 concert over the break. 좋습니다. 모모님도 오랜만에 체크인 해주셨네요. Good morning 보내주셨습니다.

좋고요. 모모님께서는 부모님 모시고 농막 가서 고추와 고구마 수확했어요. 풍성한 추억을 온몸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I took my parents to our little farm and harvested the sweet potatoes and peppers. So we really got to experience the abundance of Chuseok firsthand. Wow, that sounds very healthy and very organic. I don't know what I'm trying to say by saying organic. I just had a feel for it. 굉장히 오르가닉하게 보내셨는데요. 또 부모님께서는 남편과 브레이킹 배드 다시 보기 정주행도 했고요. 가족을 위해 어디까지 할수 있는가? 정말 가족을 위해서였나? 이야기거리가 많았어요. Watched the Breaking Bad with my husband and made me a lot of things make me think about a lot of things about family, what I can do for my family, how far I can go for my family, those kind of things. 그죠? 영화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영화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하게 되는 영화를 좀 선호하지 않는 편이긴 한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선호하고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그 어떻게 느꼈어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제일 당황스럽더라고요. A lot of times I don't really feel anything. I've become in this awkward situation when my wife asked me, how did you feel about that movie? What are the takeaways from that movie? 감사합니다. 모모님 아주 즐거운 또 추석 보내셨네요. 많은 일을 하셨네요. And speaking of a concert, 추석 연휴 동안에 이 공연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Didn't really get to see any of it. 실리카겔도 이제 아시아 투어라고 해서 굉장히 이큰 콘서트 시리즈를 또 시작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건 참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공연인데요. 그래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실리카겔의 곡인데요. This one features 소윤, the singer-songwriter, 소윤 씨. 그 새소년의 프론트 워먼이죠. 소윤 씨와 함께하는 곡입니다. 틱, 택, 톡.

Yes, 실리카겔 틱택토 피처링 소윤. 저는 국내 록 밴드가 드디어 이런 국내 록 밴드에서 이런 연주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정말 좋습니다. 뽀글님께서도 연주 뭡니까? 너무 좋네요. Yes,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연주죠. It's even better if you see them live. 뽀글님께서 또 마침 메시지 주셨는데요. 저는 가족 중에 몇몇과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을 봤습니다. 큰 스크린에서 봐야 할 영화라고 해서 상영 기간이 2주뿐이라 서둘러 봤습니다. 많은 질문을 하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좋았습니다. Watched 이창동's Possible Love with some of my family members. And I heard it was a film that should be seen on the big screen. So it was only showing for a couple of weeks. So we hurried to catch it. It left me with a lot of questions in a good way. I really enjoyed it. 그렇군요. 질문을 하게 하는 영화였군요.

제 아내도 보고 싶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가능한 사랑. 신청곡은 4A의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아프레젠 랩 롤랜드 하나 트리오 버전으로 듣고 싶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4A의 곡이죠. Aprezeng Lev played by Roland Hanna Trio.

롤랜드 하나 트리오, 아프레쟁 레브, 보글림의 신청곡 잘 듣고 왔습니다. Let's get to another message. 2624님께서는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Went to 제주도 with the whole family. 친정 오빠와 여동생, 조카들까지. 평소에는 한 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 가족들이 모두 함께한 시간이어서 더욱 뜻깊고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My older brother and sister and you know, nephews and nieces, combination of people that

it's really difficult to meet at once. All got together and meet at the Jeju Island and had some fun time. 정말 특별한 시간이셨을 것 같습니다. 와, 좋으셨겠네요. 제주도의 푸른밤 신청해 주셨는데 이 곡 듣고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유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밤.

0: 위 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 제로. 일양약품.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욕심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시민 필.
3: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Welcome back to TBS EFM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normally I would have the music boutique, but today getting a lot of stories from our kitty-nims about the Chuseok story. So I thought I would continue that just for a while. Wisdom님께서도 메시지 주셨는데 저는 그 친정 식구들과 용산역 땡땡 몰에서 만났어요. 제 조카가 요즘 부모님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고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잘 모시고 갈게요 라고 말하길래 너무 대견하고 고마워하고 있었죠. 아니 근데 부모님만 따로 덜렁 오신 게 아니겠어요. So I met my family at the 용산 station. My nephew had proudly told me, don't worry, auntie, I'll take good care of grandma and grandpa. 근데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알바와 교수님 조수 노릇을 하는 지친 조카가 아침에 못 일어났다고. But my parents showed up alone, and it turns out my nephew was so exhausted from his part-time job. And he sort of overslept. 그래서 뒤늦게 합류한 조카의 민망한 표정과 재롱에 오랜만에 가족 모두 내내 한바구음을 지었답니다. He joined us later, looking very embarrassed. But his funny antics had the whole family laughing together. 굉장히 그런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견한 조카네요. Just the thought of, accompanying grandparents to family gathering. 용산역에서 만나셨다고 보니까 이제 뭐 이 그 기차나 KTX를 타고 오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I met some of my nephews and nieces actually over the break as well. 근데 참 조카들이 대견하다라는 생각 저도 했었는데 one of my nieces, she is living in Australia and she just went there studying on her own. 혼자 가서 공부해서 졸업해서 거기서 일하고 막 이렇게 삶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와 대견하다. 우리 딸아이는 언제쯤

이런 생각이 got me thinking about hearing the stories of one of my nieces who is making a living in the Australia, and got me thinking about when would my daughter do anything like that, or would she ever? 그렇군요. 또 좋은 시간 되셨나 보군요. 윗섭님 감사드리고요. 신청하신 곡으로는 기대를 와르르 무너뜨린 조카를 생각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다고. 콜드의 곡입니다. 와르르 듣고 오겠습니다.

Cold Water였습니다. Wisdom님의 사연과 함께 보내주신 신청곡인데요. So we do have I do have something prepared for a music boutique, but it does require more than 30 minutes of airtime. 오늘 뮤직 부티크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 안 했을 리가 없죠, 제가. 그죠? It does require more than one half of the show, one part of the show. 그래서 조금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 코너라서 오늘은 우리 큐티님들의 그런 추석 이야기로 그냥 쭉 한번 가보고 째일까? 이 코너를 짠 게 참 오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we used to do that a lot, you know, back in the day whenever there's a abundance of messages and request songs coming in from the listeners. I would just boldly kind of, you know, not do it, you know, not do the, you know, the plan, the segment. 근데 참 그 원칙을 굉장히 잘 지켰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I think I've done Music Boutique no matter what. 딱 절제하고 그냥 딱 끊고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 같은데 오늘 같은 날은 또 I'll make it an exception. We'll do a music boutique tomorrow. It saves me some work, right? Preparing for tomorrow's show. 오늘 한 거는 내일 하면 되니까요, 그죠? 불만 없으시죠? 근데 굉장히 오늘 준비한 것도 아주 재밌는 내용이긴 한데 내일 하도록 하죠. Just to give you a teaser, right? We had a 최항석 and 삼치님, the pianist 삼치님 on last Wednesday show. It was a really blues show. Very one of the very memorable show for me as a program host. 이 진행자로서 정말 제가 진행했던 아주 정말 너무 기억에 남는 그런 그런 프로그램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인터뷰하면서 이분들의 음악이 블루스 음악이긴 하지만 또 굉장히 가스펠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블루스 음악이었잖아요. So I made a playlist with some soul track and some blues track with a lot of gospel influence. 그래서 곡들이 좀 길어서 아마 조금 더 내일 시간을 확보해서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곡들 몇 개 준비했는데 Badfinger라는 밴드죠. 이 밴드는 어떻게 보면은 80년대 비틀스 같은 그런 존재이기도 했던 그런 밴드인데 참 좋아하는 밴드입니다. 두 곡 준비했는데 Come and Get It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Couple of tracks, Come and Get It by Badfinger and Without You by Badfinger. I mentioned Badfinger is considered, you know, 80s Beatles. Just my personal observation, of course. Some people did think that way. Badfinger 첫 번째 곡은 Come and Get It 같은 경우는 it was actually composed by Paul McCartney. McCartney 경이 그 곡을 직접 써서 줬다고 합니다. No matter it has a lot of... You know, Beatles' footprints on it, don't you think? 처음 들으셨을 때, Come and Get It. 약간 비틀즈 느낌 확실히 난다, 느끼셨죠, 그죠? And Without You is one of their biggest hits. 그 밴드도 계속 이렇게 활동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밴드 중에 하나인데요. Another band that I really love reminds me of, you know, what if the Beatles continued on to 80s and 90s even? Raspberries라는 밴드인데요. 그들의 음악만큼 참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너무 아쉬운 그런 밴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 준비했는데요. Raspberries입니다. Don't Want to Say Goodbye.

시대의 1033님께서는 월요병 명절 후유증이 날아가는 방송 1012, 1013 너무 좋네요. 감사드립니다. 제니님도 일상의 리듬을 찾게 해줘 너무 좋습니다. Thank you for finding my daily rhythm.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좋네요. Raspberries의 곡 하나 더 준비했는데 So I'll be back with it tomorrow. With the music boutique that I prepare for today. 우주정님께서도 안녕하세요. 겨우 한 곡 듣겠네요. 한 곡이 또 굉장히 좋은 곡입니다. Raspberries의 Go All The Way 준비했고요.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we'll see you tomorrow, okay? Raspberries, Go All The Way.

0: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3: 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是首尔，
4: 首尔，我来了。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한국전쟁당시우리를먼저도운에티오피아6천여명의군인들은자신들의월급을모아부모잃은아이들을위해고아원이라는고아원도세워주었습니다그러나지금에티오피아는위기에처해있습니다끊이지않는내전과기후재난으로대부분의의료시설은파괴되었고의약품도부족해간단히치료할수있는질병으로사망에이르는상황입니다바로지금이우리가에티오피아의진빚을갚을때입니다지금전화해주세요후원문의 080-982-0119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위제로
2: 맛있게도 제로
1: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4: 일양약품
5: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6: 위제로
5: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6: 위제로.

0: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That was Foo Fighters' Something From Nothing.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의자에 오래 붙어 있으려고 하니 이 몸도 마음도 아직 연휴 모드인 분들 오늘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올해

0: 앉아 있을수록 기분이 좀 무기력해지고 또 다운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After a long holiday, or actually not that long, to be honest, but anyways, after that long holiday, even getting back into your normal routine can feel like a workout. So, no pressure, just a little more walking, stretching, and moving whenever you have the chance to. Your body might wake up before your work mode does, so if you're tuned in right now, that means you're ready to get back to your daily routine again. So get yourself outside your home.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좀 걸으시고, 그렇게 살금살금 일상으로 복귀를 하시길 바랍니다. And by the time you hear that signal music of our show, ba-ba-bam, that means you're back to your daily life routine. 여러분들이 일상에 복귀하신 거를 환영하고요. 잘 보내셨나요? 추석 연휴. How was your 추석 holiday? It was like a 4-day of vacation. For some of you, it might have been a long vacation. For some of you, maybe you needed some extra time. Maybe you needed another day off. But whatever your circumstances are, we are back to our daily routine. 여러분, 또 아침에 이 모닝그루브와 함께 일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비몽사몽 하실 거예요. 정신도 없고. 아, 또긴한 주, 연휴가 없는 그한 주가 막 시작이 되기도 했고. 이래서 여러분들, maybe you might be feeling a little heavy, a little under the pressure, but just look outside. The weather seems very nice. 날씨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선선해지는 그런 본격적인 시즌이 온것 같아요, 여러분들. So wake up, chop chop! 여러분들 깨어나시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So you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everyone, and I am your host, Summer. Summer예요. 여러분들 좀잘 주무셨나요? I think I had like 4 hours of sleep yesterday. 이게 연휴 동안 늦잠 자고 그러잖아요. You get really relaxed during the holidays, so you get to sleep a lot. And I guess my biorhythm kind of got mixed up during the holidays. 그래서 이 늦잠 자는 거 익숙해져서 그런지 잠이 도저히 안 오는 거예요. 막 제발 잠좀 자, 잠좀 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데도 잠이 안 와가지고요. 얼마 못 잤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전 항상 이 텐션 유지할 수 있거든요. I have this like special ability to give you that energy as I do all the time. So no worries, no worries. We are on Viable Radio Morning Groovers. By the way,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아실 때도 됐는데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보이는 라디오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So to watch me on Viable Radio, come join us on our free rid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Let's go, Morning Groovers. 많이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룹아들도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제육부장님께서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제 해가 많이 짧아졌어요. 꿀 모닝이요. That is right. We don't get that much sunlight these days because obviously the time has shortened. 해가 진짜 짧아진 게 now there is not a single sunlight on my way to TBS anymore. 이제 요만큼의 해도 볼 수가 없어요. TBS로 운전하면서 오는 동안 정말 깜깜한 밤에 회사에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So I can definitely feel the changes these days. 빨리빨리도 하루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The season is changing rapidly. So yeah, time is just flying by like that. 우리 Kim's Fan Morning Groover 오셨고요. James Morning Groover, Dr. Paper Morning Groover says, Good morning. 연휴 후에 월요일 출근길이네요. 모두 안전 운전하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That is right. Don't forget to drive safely on the road. 우리 반장님, 이사를 하신 우리 반장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자리를 잘 잡고 계신가요? Congratulations once again on your move. 그리고 상민님, 해피라이프님 오셨고, 하진님, good morning입니다. 모구님들 추석 잘 보내셨죠?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서 수영하고 상쾌하게 나왔습니다. Oh my gosh, you have made it to get back to your life routine. You have done your swimming workout this early in the morning. 이미 한50% 하신 거네요, 오늘 하루의 일정을. 이 무거운 아침에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수영까지 가신 우리 하진 모닝 그룹어, well done. As mentioned in the opening, you know, it's not good for you to be sitting around all day, so get moving. 이게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오만 생각이 들면서 괜히 스트레스만 더 쌓이고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져요. So we have to get moving. If we get our bodies moving, we don't get to think that much. 이렇게 몸이 힘들고 혹독하면은 생각을 잘 못하게 돼서 오히려 좀 머리 비우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별초롱짱님, 굿모닝입니다. 시원한 공기가 너무 상쾌하고 좋네요. 주변에 감기 환자들 많던데 모구님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Yep, it is that season where people catch cold or flu, so we really have to watch out everyone and take a good care of ourselves. 저도 그래서 비타민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맨날 까먹는 이 비타민. 오늘 노래가 나가는 동안 한번 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I actually brought it myself here so that I can have my own vitamin because I'm always forgetful. Anyways, morning groovers, talk to me. 말 걸어주세요, 우리 morning groover들. 저 여기 혼자 있잖아요. 짠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신청곡이랑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listening from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you can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Okay? 준비되셨죠? 자, 여러분들 출발합니다.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some commercials.
1: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0: 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Summer, ask you guys one simple question. Today's question is, what is something you do and tell yourself, hey, this totally counts as exercise. I have done my workout in your daily life routine, okay? 여러분들, 오늘은요, 막 그렇게 막 헬스, 막 수영 이런 운동 말고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이 정도면 운동한 거지 뭐 하고 우기는 나만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 일상 속에서 아, 이 정도 숨 들이마셨으면 운동 열심히 한 거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Or maybe you have decided to walk to a certain place instead of driving. Maybe that would count as your own workout. 뭐 아이를 육아를 하는데 아이랑 같이 뛰어다니는 덕분에 나도 운동했네. 오늘 운동 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사연으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많이 남겨주세요. 일상에 어떤 운동들이 있을까요? Maybe if you decide to take the stairs instead of the escalator, that is a workout. 저 같은 경우는요, 에스컬레이터 타는 대신에 계단을 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손잡이를 잡고 걷습니다. 얼마나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게요. 그게 결국에는 그 지옥의 계단? 천국의 계단?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에스컬레이터가 높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 저는 그리고 나름 이게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I actually try to put some pressure on my hips so that I can get some real workout. You know? 제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허리 구부리고 막 아, 힘들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에스컬레이터 계단 올라갈 때도 넘어질까 봐 손잡이를 잡고요. 그다음에 힙인지 이렇게 힘을 딱 주고 이제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And it feels like a workout, morning groovers. 그리고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feel 받으면 계단으로 아예 올라갈 때도 있어요. And you know that moment, if you decide to take the stairs instead of the escalator or elevator, you just feel so much better than the rest of the people over there, right? It makes you feel like a better person, somehow. 뭔가 나 혼자 막 이렇게 긴 그런 계단이 있는데 계단으로 혼자 올라가면요. 나 괜히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요. I consider that as my personal workout. 또 뭐가 있을까? 가끔씩 이제 방송 끝나고 박은혜 팀장님이랑 이제 아침 식사를 하러 어디론가 걸어가는데 그것도 되게 아침 산책 느낌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운동이잖아요. And then afterwards, 우리가 좀 이제 고함량의 칼로리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바로 보통은 눕고 싶은데 또 바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걷잖아요. 그러면 이제 혈당에도 혈당 수치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 We're basically doing workout every single day in our daily life. So, morning groovers, these are the type of examples that I would like to hear from you guys. So let me know about your daily workout. The workout that you would count as a workout. You know what I mean? 이 정도는 운동이지 하고 우기는 나만의 활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is Imagine Dragons, Radioactive.

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Alrighty, morning groovers. Back to today's topic. What is an activity you firmly insist count as a workout? 이 정도면 운동 아니겠어요? 싶은 것들, 일상 속에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오늘 사연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We have a couple of answers. Kim's fan morning groover said, 잘 가는 동네 단골집에서 술과 음식을 좀 과하게 먹었을 때에는 집까지 4km를 걸어갑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when you feel like you have had way too much drink and food, you walk back home and the walking distance is about 4km. 그래요. 뭐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맛있는 또 스테이크와 파스타가 보이네요.

그렇게 소화시키면서 걸어가는 거죠. 4km, 근데 4km면 보통 몇보 정도 되죠? 한 6,000보 정도 나오나? 아, 근데 이게, 아, 걷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들더라고요. 제가 한 이틀 연속 15,000보 정도를 걸었어요. I walked like 15,000 steps for 2 days in a row and I couldn't really feel my leg. 다리에 뭔가 자면서도 걷는 느낌이 나고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제가 그 놀이동산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언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막 힘들게 이제 걷는데 내 몸도 이렇게 걷는 게 힘든데 I saw a lot of parents, you know, taking their kids over there to the amusement park, and that means that they would have to walk extra.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겠다 싶었어요. 그 유모차까지 막 끌면서 아이들 데리고 그 언덕을 막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아이가 울면 또 달래주고 they have to take care of the kids when the kid cries. And I could only imagine once the day is over, once they return home, they have to bathe their kids. 아이도 씻기고 또 재워야 되고 그러면 나는 언제 씻어? 약간 이런 게 이입이 돼가지고 막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와, 저 부모님들은 진짜 보통 체력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걷는 게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 오죽하겠어요. 아이들도 힘들고 어른도 힘들고. 하지만 걷는 게 좋다고 하니까. 우리 테테파파모닝 그룹은 저는 돌아다니다가 동네 놀이터에 있는 철봉이 보이면 가볍게 풀업 몇개 하고 줄넘기 100개 정도만이라고 해주셨어요. I'm a little startled. 줄넘기를 100개씩. Wow, they said when I'm out and about and see a pull-up bar at a local playground, I just do a few quick pull-ups and about 100 jump ropes. 줄넘기 100번. 우리 테테파파 모닝그룹버 탈락. 이건 운동이에요. 이거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우기는 운동이 아니라 진짜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This is like a genuine workout, 테테파파 모닝그룹버. 도대체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움직이시길래 와, 이거는 그냥 운동이고 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철봉이 보이면 이제 그건 못하죠. 풀업은 못하죠, 당연히. 매달리기 운동은 합니다. 그냥 괜히 한번 매달리면서 이렇게 운동하는데 그거 되게 척추 정렬에 좋대요. So I would just hang myself whenever I see a pull-up bar. 그래서 이거를 매달리는 게 되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매달리면요. 척추가 쫙 펴지고 목도 정렬이 생겨가지고 이걸 집에다 설치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우리 박군희 선생님 밖에서 운동하고 계시네. 스트레칭, 스트레칭. 일상 속의 운동. 오늘 5인원 하셨을 거예요. So her workout is basically done. 이런 것처럼 일상 속에서 내가 운동이라고 우기는 거. 체육부장님 has her own answer. 굿모닝입니다. 바쁜 연휴 보내고 이제야 목 따갑고 코가 막히네요. 수요일부터 운동 못한 거 아세요? 오늘도 아침 운동 쉬고 퇴근 후에 필라테스만 하려고요. 우리 썸머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스티비 원더, 아리아나 그란데의 Faith 신청해요. Oh my gosh, look at 체육 부장님 not getting her workout done since last Wednesday. That's almost for about a week, and even today she's not getting her morning workout done. 이것 봐요, 우리 인간미 넘치는 체육 부장님 너무 좋은데요? You can join our club now. 아 근데 안 되겠다, 우리 클럽에 들어올 수 없어요. 오늘 저녁에 퇴근 후 필라테스 운동하신다고요? 이러면 이제 That means you're back to your life routine. Congratulations. 이제 필라테스로부터 이제 부스터를 받아서 아침에 또 운동 열심히 하시겠네. 파이팅입니다, 우리 체육부장님. 아, 또 바쁘게 보내셔가지고 감기까지 걸리시고. Please take a good care about yourself. 몸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또 무리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더 감기 심해질 수 있으니까. 저 어떻게 지내셨냐고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뭐 별거 없죠. 저도 운동 안 하고 그냥 아 걸었다 많이 아 운동했네. 여러분 저 운동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걸어 다녔거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거의 무슨 홍길동 마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근데 그거 아세요? Now that I'm back to my routine, like I don't really remember what I did over the past holidays. 뭐 했지? 벌써부터 이러고 있어요. 놀이동산 간 것밖에 기억이 안 나. 왜냐면 거의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은 이 피로가 너무 쌓여가지고 그냥 골아 떨어졌습니다. So I was feeling just way too tired at the end of the day that I just fell asleep. So I can barely remember what happened during the Chuseok holiday, but I had a good time. 뭐 가족분이랑 시간 보내고 많이 컸고 또 많이 먹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좋아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이 정도면 운동이지 하고 우기는 나만의 활동. What is an activity you firmly insist
counts as a workout.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This song is for 체육부장님 so that she can get some good workout done. Stevie Wonder featuring Ariana Grande, Faith.

And that was a nice a cappella jam requested by our 체육부장님, the real group Walking Down the Street. 아, 너무 좋아요. 우리 체육부장님, 체육부장님 등등 우리 비슷한 닉네임 분들의 노래를 연달아서 이렇게 틀어드렸습니다. Did you guys enjoy listening to it? Okay, going back to today's topic. 이 정도면 운동이지 하고 우기는 나만의 활동 어떤 것들이 있는데 우리 모닝그룹어들 잘 안 움직이세요? 뭔가 평소에 비해서 활발하게 답변들이 오지 않는 느낌적인 느낌인데 그래도 오는 것들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I want to see you guys moving. So come on, come on, morning groovers. What is an activity you insist counts as a workout? Well, according to our Bensboro morning groover, they said, tuning into TBS EFM Morning Groove is certainly a kind of physical exercise. The audiovisual stimuli train your brain cells to the fullest. Thank you. Looks like I'm not doing that much of a work, but I guess you're getting your own workout don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That's right, Morning Groovers. Brain activity, making your brain to activate. That is also part of a workout, isn't it? 우리가 뇌가 매일매일 절어 있잖아요. 우리 쇼츠 보고, 막 영상 보고 막 이러면서 막 의미 없는 콘텐츠들을 넘겨가면서 we flip through meaningless contents every single day and just, you know, not make our brains work itself, but, you know, doing something else, maybe like reading books or listening to a lecture, for example, that would actually make you have a brain workout a little bit. 뇌 운동도 카테고리에 제가 포함을 시켜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일상 속에 이 정도는 운동이지 싶은 거 어떤 건지 한번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휴를 보냈잖아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생긴 거예요. So whatever you decide to do, whatever you pursue, you can always start all over from today. 오늘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죠. 아, 내가 지금 1년이 다 지나가는데 독서도 못했어. I didn't really get to read a single book. Well, you can get that started today. 오늘 딱 이제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 저쪽 다른 방에다가 두시고 책과 가까이 하시면서 책을 읽어보시거나 Maybe you can start your workout after the holidays. Now you have no excuses. 아, 연휴 지나면 운동 좀 하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들. So you can start all of that, everyone, today. 오늘부터 시작인 거야.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은 우리 별초롱장 모닝그룹어. 저는 나가는 걸 좋아해서 주말에는 10분 거리 내에 동네 상권들 나가서 여기저기 잘 돌아다녀요. 나름 빨리빨리 걷다 보니 약국 다녀왔다가 다시 나가 슈퍼 갔다가 좀 있다가 뭐 빵 하나 사러 나가고 귀차니즘 별로 없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빨리 걷기 운동 정도로요. So 별초롱장 is a kind of a person who would like to get outside of their home and just walk around their own neighborhood. Going to some bakery, going to the pharmacies, and they don't mind going back home and then come out again. 이게 한 번 집에 들어오면 나가는 게 되게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But I guess 별초롱장 Morning Groover don't really mind that. 이럴 경우에 사람들은요, 보통 기초 대사량이 높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인 거죠. 왔다 갔다 나갔다 또 들어오고.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또 시간도 금방 가고 몸도 많이 움직이게 되고 그런 겁니다. And it feels good, doesn't it? 요즘 딱 어떤 동네 구경하고 돌아다니기 좋은 날씨 아니에요? 좀만 추우면은 더 귀찮아서 못 나갑니다, 여러분들. So you might as well do it while you can. 계속해서 이 정도는 운동이지 싶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사연 받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a song. This is 21 Pilots, Stressed Out.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everyone.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 느낌 어떠세요? Are you guys feeling happy? Are you guys feeling a little heavy? Stressed out? Well, 여러분들 이렇게 듣는 와중에는 우리 너무 이렇게 좀 무겁다 이렇게 느끼지 마시고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청취하시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일상을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I hope you're rapidly getting back to your life routines because obviously you might have a busy week ahead of you. Busy month ahead of you. Actually, it is the end of the month anyways, right?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staying tuned. This is the second hour, and I'm your host, Summer.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보는 라디오도 계속 켜두었습니다. TBS EFM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보는 라디오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And also, if you want to participate more actively on our show, you can always join our open chat room. 좀 더 활발하게 모닝 그루브에 참여를 하고 싶으시면은요, 카톡 어플로 가셔가지고 오픈 채팅방에 TBS EFM 모닝 그루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환영해 드리도록

0: really, really help with blood sugar levels. 이게 제가 예전에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게좀 있었는데요. 제발 먹고 눕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먹고 일단 이게 혈당 스파이크가 딱 오잖아요. 졸려요, 밥 먹고 나면은. 그래서 you have food coma obviously after having a heavy meal, so you want to lie down, right? And it feels good to be, you know, falling asleep after eating something super super heavy, but you know that that is not good for your body. So yeah, the doctor told me that I should start walking and that would make me feel less tired. 밥 먹고 그래서 무조건 나가서 걸으면요, 이제 졸린 걸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오늘 오프닝이랑 완전 연결이 되네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안 좋다니까요. 뭐 손가락을 움직이든 발가락을 움직이든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거. After having a very, very heavy meal.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저도 걷기를 좋아해서 동네 산책을 수시로 하는데 요즘은 도토리 나무에서 도토리가 톡톡톡 떨어져요. 땀나게 산책하고 나면 이 정도면 운동이지라고 생각해요. Wouldn't it count as a workout once you sweat after taking a stroll around your neighborhood? It is workout. You're sweating. Come on. Well, especially if you're walking like that on a cool weather, that means you did some workout. You made your body temperature to go up high, and maybe you might be a little out of breath at the end of the day. That is workout. 이게 운동이죠. 그러니까 더운 날에는 나가기만 하면 땀이 나지만 이렇게 선선한 날에 좀 빨리 걷다 보면 몸에 열이 가해지거든요. 운동이에요. 완전 운동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우리는 꽤나 다양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의자 대신에 의자 빼고 스쿼트로 앉는다거나, or maybe you decide to take 100 steps on the stairs. I don't know, morning groovers, but we can certainly get that kind of workout done.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선배가 운동을 좀 담을 쌓고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막뭐 운동 얘기를 하다가 근데 왜 선배님은 운동 안 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매일매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하면서 만보를 걷는데 이게 운동 아니고 뭐예요? 막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 오케이, 워우, 워우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백스텝을 했다는. Yeah, so that senior was pretty proud of himself of doing that workout every single day on their commute. So while they were commuting, they considered that as a workout. So I'm like, okay, that could count, right? 예, 사람들이 직장 다니면서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거죠. 그쵸? 모닝그룹어들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 이 정도만 운동 아니겠어요? 싶은 거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for free about an activity that you insist counts as a workout.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for today's segment after Christina Aguilera, I'm supposing? Yeah, fighter.
1: After all you put me through, you think I despise you. But in the end, I wanna thank you, 'cause you made me that much stronger.

Take a look at this unconditional love. 네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사람이든 너가 나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I will love you. As long as you love me. Don't care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right? 나를 사랑하기만 해줘. 아주 직관적이고 로맨틱한 가사죠. We have some answers. 108163 Morning Groover says 정답은요. As long as you love me입니다. 둘째 학교 갈 준비 중인데요. 오늘은 지각을 안 해야 하는데 핫둘 열심히 또 뛰고 아침을 분주하게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So look at you getting your own workout done this morning. The answer was As Long As You Love Me by Backstreet Boys. 뒷골목 오빠들이라고 우리 민준 리나맘님께서 뒷골목 오빠들 너무 좋아요라고 해주셨네요. 학교 다니면서 MP3에 담아서 매일 아침마다 들었어요. 할리우드 연예계 소식에 관심이 많아서 매일같이 팝송만 들었던 그 시절이 그리워요. So you remember those back in the early 90s? No, the late 90s and early 2000s, where you had to download all these songs on your MP3 player. 소리바다 이런 거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제 파란 색깔 소리바다에다가 받아가지고 MP3에 또 담고 소중한 곡한땀한땀 가사집을 보면서 들었던 그런 기억 저도 있거든요. Yeah, Hollywood news was so interesting back then. These days we don't really care. I mean, some of you still do, but then it was really different. 굉장히 뭔가 색다르고 신비롭고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페리스 힐튼 소식 보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3대 아이돌이 있죠. 뒷골목 오빠들, Backstreet Boys, NSYNC, Westlife. 굉장히 또 어떤 3대 미국 아이돌 OPPA들이었어요. 우리 얼짱님께서 비몽사몽한 아침에 정답을 보내봅니다. As long as you love me 정답이고요. 저는 당시 블루를 좋아했어요. One Love 신청해. I totally left out blue. 맞네. 4대 아이돌이네. 블루도 아이돌이었잖아요. 그쵸? Backstreet Boys, NSYNC, Westlife, Blue. 지금의 BTS, ATEEZ 등등이 있다면은 이 당시에는 뒷골목 오빠들과 Blue, Westlife, NSYNC. 굉장히 센세이션을 하지 않았습니까? Blue, da-da-da-da-da, One Love for the mother's pride. One love is all we need. 이 노래 저 되게 좋아했었어요. 뭔가 예전 가사에는 One, two, 갑자기 브라이언 맥나이트도 생각나고 이렇게 뭔가 세는 걸 되게 좋아했나? One love, 하나의 사랑, 오직 단 하나의 사랑. 테테파파 모닝그룹어, Backstreet Boys네요. 가사와 목소리는 언매칭되는 BSB 노래 나오니, Backstreet Boys 노래 나오니까, NSYNC의 Bye Bye Bye 신청합니다. 다들 난리 났어요. 이 신청곡 경쟁 어떡하실 건데요? So this is obviously a big competition. A lot of you guys requesting songs from the early Idol Groves. 좋아요. 어떤 걸 틀어드릴지 우리 DJ 바님께서 밖에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So she is going to decide which songs that she's gonna play for you guys.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포포도 모닝 그룹어도 As Long As You Love Me, Backstreet Boys라고 정답 깔끔하게 보내주셨습니다. So which one was your favorite idol groups back then? 우리 모닝 그룹어들 다들 기억나시잖아요. Backstreet, NSYNC, Westlife, and Blue. 저는 조금 웨스트라이프랑 블루 세대에 가깝다고 볼수 있어요. 이 NSYNC랑 백스트리트 보이즈가 조금 더 일찍 나오시지 않았나요? 이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이돌 그룹들이 막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 웨스트라이프가 정점을 찍고 잠잠하다가 yeah, it got a little settled. 또 있잖아요. New Kids on the Block. 그분들이 이제 더 이제 예전 시초인 거죠. 그 맞아요. 여러분들, 아이돌의 역사는 정말 재밌습니다. New Kids 오빠들이 이제 먼저 나오고. And then later on, I guess like an idol band became more popular. 그래서 뭐 One Direction 이제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건 또 한참 지난 후니까. So I feel more close to Westlife and, 그 뭐지? 블루. 블루 되게 좋아했었어요. 블루 노래는 한 다섯 곡 정도는 진짜 따라 부를 수 있어요. 다음에 노래방에서 한번 틀어드릴까요? 저만 신나려나? But anyways, those were the good old times. 우리 리암 리슨께서 굉장히 어렵게 읽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despite how hard it was to listen to Liam Neeson reading out the lyrics, you guys did a fabulous job to come up with the answer. 역시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 music expert, 정말 음악 전문가십니다. 우리 DJ 바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면은 여러분들 인정받으신 거예요.
So, morning groovers, that is it for today's segment.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 시간 동안 내가 일상 속에서 하고 있는 운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정도면 운동 아니야 싶은 것들 사연 보내주시면 조금 있다가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Let me know about an activity that you insist counts as a workout. So we had two song requests and looks like our DJ Ba has decided to play this particular song for our morning groovers. 과연 어떤 노래를 틀어드릴까요? 고민을 하시다가 이 노래 틀어드리기로 하셨습니다. So this song is for 얼짱님께서 신청하신 Blue with One Love.

everyone. It is the 28th of September, Monday morning. This is Summer, ready to guide you through today's weather forecast again. As we return to our regular routines today, much of the country will see passing clouds with dense fog affecting many areas during the morning commute. So if you're driving, please slow down and leave a little extra space between vehicles. There is still some lingering late summer warmth during the day, but today and tomorrow, temperatures will ease a little with daytime highs hovering around 26 degrees Celsius. And as we move into October later this week, conditions are expected to turn noticeably cooler, not only in the mornings, but during the afternoon as well.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0.8 degrees Celsius. That is it for today's weather. I hope you guys have a great day ahead. And getting back to you guys, 우리 반가운 모닝그루버들 또 누가 계신지 펭킹킬러 모닝그루버 굿모닝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Thank you for greeting me. 새빵 모닝그루버 굿모닝 출첵합니다. 출근 중인데 오늘 차가 하나도 안 막히네요. 저만 출근하나요? You. Am I the only one going to work because I don't see any traffic jams this morning? No. 우리 모두 다 출근했습니다. 우리 새빵 모닝그루버 걱정하지 마세요. 몰래카메라 아닙니다. So you're not the only one. 그냥 오늘까지 쉬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실 것 같긴 해요. 원래 연휴 끝나자마자는 차가 좀 없기는 합니다. 오늘 교통방송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어쨌든 회사 가면은 아 현타가 딱 오면서 진짜 일상이구나 싶으실 겁니다. 우리 새빵 모닝그루버 파이팅이고요. 호빵맨이 아닌 우리 호빵맨 모닝그루버 굿모닝. 오늘 저는 회사 쉬는데 아 쉬시는 분 계시네. 와이프 라이딩 시켜주는 중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호박맨 is having a day off today and is using this time to give his wife a bicycle ride lesson. 아, 너무 보기 좋다. 자전거 잘 못하시나 봐요. 저도 자전거 그냥 그닥이거든요. 이렇게 또 도와주고 같이 탈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안전하게 또 연습 가이드 잘 해주시고요. 운전 연습 느낌 나시겠다. 내려갈 때는 슬쩍 잡아주시고요. 슬쩍 떼버리면서 봐봐! 이제 혼자 할 수 있지? 매직! 이렇게 제가 혼자 그 모습을 즐거운 모습을 상상을 해버렸어요. 아, 제가 자전거 라이딩이 아니라 라이딩 시켜주는 중이라고 출근 시켜주신다고. 저는 이걸 왜 자전거 라이딩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희한하네, 진짜. 이게 모든 걸 다 제 기준으로 보는 걸까요? 근데 이 라이딩이 자전거 라이딩일 수도 있잖아요. 아침에 일상의 그런 어떤 운동? 아, 아무튼 차로 라이딩을 시켜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라디오 같이 들으시는 거고. My mistake. 와이프분들과 함께 이렇게 모닝그루브 들으시면서 즐거운 출근 타임 되시길 바랄게요. 우리 호박맨 모닝그루버는 라이딩 후에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쭉 푹 쉬시는 건가요? 우리 MGQ&A 코코 모닝그루버 굿모닝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집에서 한강까지 왕복 11km 일주일에 한 번 걷기를 합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걸으면 또 친구 마냥 외롭지 않거든요. 사연과 노래 듣고 걷기 재미있어요. 한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패스하고 요즘은 딱 걷기 좋아요. Perfect weather for you to take a stroll outside. You walk a pretty long distance. 11km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이어도 그러니까 걸을 거를 다 아껴두셨다가 이때 딱 작정하고 걸으시나 봐요. 한강까지. 네, 사실 날씨가 좋고 와 하면서 걷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많이 걸었는지 감도 안 올 때가 있어요. You wouldn't notice that you have walked this amount of steps because you're just basically enjoying the weather outside. 또 걷다가 너무 힘들면은 뭐 따릉이 타고 오셔도 되고 뭐 이제 대중교통 이용해서 돌아오셔도 되고 하는데 일단 걸으면 좋잖아요. Get yourself moving, morning groovers. 마르코 폴로 모닝 그루버, 굿모닝. 즐거운 한 주 만들어요. 저도 저녁 먹고 동네 한 바퀴를 걸어요. 걸으면서 이 가게 오픈했네, 저 가게 망했네, 저 가게 2호점 내도 잘 되겠다. 이렇게 6년을 걸었더니 상호로 동네 지도를 그릴 수 있어요. So basically, you walk around your neighborhood after dinner, looking at those different places, restaurants, and you give your own opinion about those restaurants too. And now, after doing that for 6 years, you're able to draw a neighborhood map. 그러니까 그 동네 이제 척척 박사님이 돼버리셨네.
이렇게 걷다 보면은 진짜 그 상가 구경하고 이러면서 하나둘씩 알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안 가본 길로 가보면, 여기에 이런 카페가 있었어? 싶으면서, you end up discovering those hidden cafes or restaurants and it feels good. It's really fun. 그리고 가끔 다른 동네 걸어도 이렇게 좀 알게 되는 재미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맨날 같은 데 걷기보다는 다른 골목으로 가보는 거죠. Morning Groovers, you guys are getting your workout every single day like that. 여러분들 운동 꽤나 좀 평소 일상생활에 많이 부지런히 잘 하시고 계시네요. 걷기 너무 좋죠? 그리고 when you take a walk outside after dinner especially, you can see a lot of people. 사람 진짜 많아요. 어디 공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몇 바퀴 도시는 분들도 계시고 댕댕이 친구들도 나오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 포포도 모닝그룹업께서 에릭 클랩튼의 I could change the world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Change the world. 오랜만에 출근하려니 몸이 천근 만근. Yep, you're not alone. We're all feeling the same.

Cause I gotta have faith. I gotta have faith. Cause I gotta have faith. That was Faith by George Michael, requested by 짱 Morning Groover. 두 번째 Faith네요. 아까 1부에서도 Faith 노래 다른 가수 노래로 틀어드렸죠. And that was a song requested by 짱 Morning Groover. They said, Hi there, good morning. This is my first time to join this channel. I'm so happy now. For me, exercise is just breathing. Can I ask you to play Faith by George Michael? Oh, okay. So you're doing your own breathing exercise. Breathe in, breathe out. 숨쉬기 운동하는 것도 운동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우리 짱 모닝 그룹어. Welcome to our channel. Looks like you have recently just joined our open chat room. 오픈 채팅방에 이제 막 들어오셨군요. 너무너무 활발하고 말도 많고 이래서 당황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생방송이 끝나면 싹 조용해지는 저희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은 카톡 어플 TBS EFM 모닝그룹 검색하고 들어와 주세요. So other than breathing workout, I guess you don't do any workout then in your routine, okay? Well, whatever you want to get done, 여러분. 뭐든 시작하고 싶으면 오늘부터 하는 걸로 오늘 약속하기로 해요, 여러분들. 수요일에 생방송 하잖아요. 월요일부터 써먹어 시작해보라 그래서 저 이거 시작했어요 라고 사연 보내주시면 되게 감동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야? 이러면서. 어쨌든 딱 좋잖아요. This is like the perfect day to start all over. A long vacation has now ended. So you have this brand new day for you. 선물 같은 또 이렇게 한 주가 시작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뭐든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You're gonna be just fine, okay? 아, 또 숨쉬기 운동 좋아하시는 분 나오셨네. 우리 펭귄 킬러 모닝 그룹어. 숨쉬기 정도는 운동이죠. 복근 운동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t is your ab workout. For sure. 근데 제가 웃는 것도 운동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깔깔깔 웃을 일이 많으면 그거 진짜 자동으로 복근을 쉐이크 쉐이크 해주잖아요. It shakes your abs naturally if you just burst into laughter. So find something to laugh about, morning groovers. And now you can get your workout done.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스티드업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한 시간 웃는 게 물론 힘들겠죠. 제가 웃음이 안 멈춰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I remember having this difficult time because I couldn't stop laughing. And that was actually with Christina 선배님. Christina 선배님이랑 이 모닝그룹을 녹음하는데 뭐가 그렇게 웃긴지 진짜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안 멈추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그 상황이 더 증폭돼가지고 it got worse. So we really couldn't stop. And it felt really painful at the end of the day. 나중에는 고통스럽더라고요. 어쨌든 그 다음날부터 제가 왕자가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많이 웃으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Thank you so much everyone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TBS EFM.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always things that, you know, help us break the ice, so to speak, right? For example, a topic that everybody can relate to, or a game, like a yunnori or, you know, whatnot, or watching a movie together on a TV. 근데 이번 추석 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아시안 게임 보시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또 추석 동안에 이제 계속 아시안 게임이 중계가 됐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는 일본과의 그 여자 농구 결승전, 그다음에 또 남자 펜싱 결승전 이렇게 이 중계를 하더라고요. 또 함께 보면서 이런 대동단결하는 그런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For my family this 추석, it was the Asian Games. I think we watched the women's basketball final against Japan and men's fencing final together also against Japan, I think, right? You know how the spirit is when we play against Japan, right? Everyone was completely united, I think, you know, cheering, reacting, and even shouting at the TV together. 그래서 오늘은 뭐 딱히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의 추석은 어떠셨는지. So, what brought your family together this 추석? And did you go anywhere special during this break? I know it was rather shorter 추석 break than the usual, but you know, people still find time to, you know, have some getaway time, you know, away from the city and all, right? 그래서 오늘 추석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런 질문, 그런 이야기 함께 해보면서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실 곳은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시면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또는 카카오 앱에서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찾으시면 저희 오픈 채팅룸 찾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This is the John Legend and Joss Stone remake of the Sly and the Family Stone classic Family Affair.

이승열 시간의 끝이었습니다. So back from the break, 2624님께서는 1012와 함께하니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네요. Listening to 101 to 103 makes me feel like I'm in the back in the groove of our daily grind. Hopefully, yes, we can help you do that. 아무래도 이제 4일 동안 쉬셨으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어떤 리듬을 찾기 위해 hopefully we can you know assist you in doing just that. Okay. 좋습니다. We'll be back with the weather report and part 2 of the show. 노래 듣고 2부 weather report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Elton John and Stevie Wonder, Finish Line.

Heavenly Junkies, Kent 였습니다. Here's a message from Hailey님. Good morning. 오전 일정이 있어서 수영 스킵 오프닝부터 듣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행복하네요. I skipped the swimming and have been listening from the opening. Actually feels so good to be back to normal life. 저의 연휴는 제사 없는 시댁 가까이 사는 막내 며느리라 편하게 지나가는 편입니다. My 추석 holidays are usually very easy. I'm the youngest daughter-in-law, and my in-laws live nearby, and thankfully we don't have any ancestral rites to prepare for. 그렇죠. 제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또 추석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 추석 결혼 후 처음으로 시어머니보다 무서운 저희 집 사춘기 중학생의 첫 중간고사 기간이 휴일과 겹쳐 공부하시는 그분의 비위를 맞추고 모시느라 힘들었습니다. But this trip was different because for the first time, I had somebody even scarier than my mother-in-law, which is my teenage middle schooler, who had the midterms coming up right after the holiday. So I spent the entire holiday trying to keep our very important student happy and comfortable, which is quite stressful on the parents' part as well. 근데 그분이 학교에 가서 너무 홀가분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Now that the student has finally gone back to school, what a peaceful Monday morning. Well, enjoy your holiday. And I guess your holiday starts now, huh? Your rest starts now. Ironically, after the 추석 holiday. 추석이 지나서 그분이 학교 가니까 이제 비로소 휴식이 시작하는 참 이런 아이러니. 학부모님들이라면 다 느끼실 만한 그런 아이러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헤일리님, 감사드리고요. 노래 하나 듣고 계속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nother band from the similar era from Kent. Keen의 곡 하나 준비했는데요. This is the last.

Keane, This Is The Last Time, and the 커피 소년, 믿음, 두 곡 연속으로 듣고 왔습니다. So we are hearing from our QT님s about, you know, how their 추석 holiday was. Baskin님께서도 체크인 해주셨는데요. 저에게는 여느 때 주말과 같았던 이번 추석 명절 후 큐모닝이요. 이렇게 뭔가 여지를 남겨주시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I guess for some people, right? I mean, it's business as usual. Just a previous message from Haley님, who had a middle school student preparing for the midterm exam. 그런 경우는 뭐 그래도 추석이라도 똑같이 이렇게 평소에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이렇게 그런 일정을 소화해내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겠죠. 베스키님도 그런 케이스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할게요. 임재범입니다. 인사.

Welcome back to the show. We are already halfway through 1012, 1013. You are with EQ, your producer and host. We are live all the way until noon. If you'd like to watch us in action also, simply search TBS CFM Live on YouTube and join us on the Poinen Radio stream. And if you missed the live broadcast, we have two more chances to catch us, 6 p.m. tonight and 2 a.m. tomorrow. And we also have the 다시 보기 and 다시 듣기 channel that you can use anytime if you just search TBS CFM archive on YouTube. You can find our 다시 보기 channel.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And of course, we love to hear from you by the way of texting as well. Sharp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So speaking of you know our activities during the break, 상민님께서는 저는 연휴에 아시안 게임 봤어요. I guess yes, a lot of people just the perfect timing for watching the Asian games. 보통 이제 이 주중이나 보통 주말에 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안 보게 되는 게 사실인데 에이션 게임 그죠? 이렇게 또 휴석 때 하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And also 상민님 says 그 중에 그리고 그중 이승철 콘서트 하는 거 fantastic 했습니다. Yes, I heard that the 이승철 there was an 이승철 concert on the 지상파 KBS, just like the one we had with the 조용필. 그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들리더라고요. 좋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지만은 Hope you had a good time watching the concert. 그래서 이승철 씨 곡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화 비천무의 OST이죠. 말리꽃 듣고 오겠습니다.

이승철 말리꽃 from the movie 비천무였습니다. Inspired by 상민님's message who saw the 이승철 concert over the break. 좋습니다. 모모님도 오랜만에 체크인 해주셨네요. 큐모닝 보내주셨고요. 모모님께서는 부모님 모시고 농막 가서 고추와 고구마 수확했어요. 풍성한 추억을 온몸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I took my parents to our little farm and harvested the sweet potatoes and peppers. So we really got to experience the abundance of Chuseok firsthand. Wow, that sounds very healthy and very organic. I don't know what I'm trying to say by saying organic. I just had a feel for it. 굉장히 오르가닉하게 보내셨는데요. 또 모모님께서는 남편과 Breaking Bad 다시 보기 정주행도 했고요. 가족을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정말 가족을 위해서였나? 이야기거리가 많았어요. Watched the Breaking Bad with my husband and made me a lot of things. Make me think about a lot of things about family. You know what I can do for my family. You know how far I can go for my family. Those kind of things. 그죠? 영화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영화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하게 되는 영화를 좀 선호하지 않는 편이긴 한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선호하고.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그 어떻게 느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제일 당황스럽더라고요. A lot of times I don't really feel anything. You know, I've become in this awkward situation when my wife asked me, you know, how did you feel about that movie? What are the takeaways from that movie? 감사합니다. 모모님 아주 즐거운 또 추석 보내셨네요. 많은 일을 하셨네요. And speaking of a concert, 추석 연휴 동안에 이 공연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Didn't really get to see any of it. 실리카겔도 이제 아시아 투어라고 해서 굉장히 이 큰 콘서트 시리즈를 또 시작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건 참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공연인데요. 그래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실리카겔의 곡인데요. This one features 소윤

Yes, 실리카겔 틱택토 featuring 소윤. 저는 국내 락 밴드가 드디어 이런 국내 락 밴드에서 이런 연주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정말 좋습니다. 뽀글님께서도 연주 뭡니까? 너무 좋네요. Yes,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연주죠. It's even better if you see them live. 뽀글님께서 또 마침 메시지 주셨는데요. 저는 가족 중에 몇몇과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을 봤습니다. 큰 스크린에서 봐야 할 영화라고 해서 상영 기간이 2주뿐이라 서둘러 봤습니다. 많은 질문을 하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좋았습니다. Watched 이창동's Possible Love with some of my family members. And I heard it was a film that should be seen on the big screen. So it was only showing for a couple of weeks. So we hurried to catch it. It left me with a lot of questions in a good way. I really enjoyed it. 그렇군요. 질문을 하게 하는 영화였군요. 그렇군요. 제 아내도 보고 싶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가능한 사랑. 신청곡은 4의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Après Lev, Roland Hanna Trio 버전으로 듣고 싶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4의 곡이죠. Après Lev, played by Roland Hanna Trio.

Roland Hanna Trio, Apresent Lev. 보글림의 신청곡 잘 듣고 왔습니다. Let's get to another message. 2624님께서는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Went to 제주도 with the whole family. 친정 오빠와 여동생, 조카들까지. 평소에는 한 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 가족들이 모두 함께한 시간이어서 더욱 뜻깊고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My older brother and the sister and you know, nephews and nieces. Combination of people that it's really difficult to meet at once all got together and meet at the Jeju Island and had some fun time. 정말 특별한 시간이셨을 것 같습니다. 와, 좋으셨겠네요. 제주도의 푸른밤 신청해 주셨는데 이 곡 듣고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유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밤.

Welcome back to TBS EFM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normally I would have the music boutique, but today getting a lot of stories from our kitty-nims about the Chuseok story. So I thought I would continue that just for a while. Wisdom님께서도 메시지 주셨는데 저는 그 친정 식구들과 용산역 땡땡 몰에서 만났어요. 제 조카가 요즘 부모님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고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잘 모시고 갈게요 라고 말하길래 너무 대견하고 고마워하고 있었죠. 아니 근데 부모님만 따로 덜렁 오신 게 아니겠어요. So I met my family at the 용산 station. My nephew had proudly told me, don't worry, auntie. I'll take good care of grandma and grandpa. 근데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알바와 교수님 조수 노릇을 하는 지친 조카가 아침에 못 일어났다고. But my parents showed up alone, and it turns out my nephew was so exhausted from his part-time job. And he sort of overslept. 그래서 뒤늦게 합류한 조카의 민망한 표정과 재롱에 오랜만에 가족 모두 내내 함박웃음을 지었답니다. He joined us later, looking very embarrassed. But his funny antics had the whole family laughing together. 굉장히 그런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견한 조카네요. Just the thought of, you know, accompanying grandparents to family gathering. 용산역에서 만나셨다고 보니까 이제 뭐 이 그 기차나 KTX를 타고 오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I met some of my nephews and nieces actually over the break as well. 근데 참 조카들이 대견하다라는 생각 저도 했었는데 one of my nieces, she is living in Australia and she just went there studying on her own. 혼자 가서 공부해서 졸업해서 거기서 일하고 막 이렇게 삶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와 대견하다. 우리 딸아이는 언제쯤 이런 생각이 got me thinking about you know hearing the stories of one of my nieces who is making a living in the Australia and got me thinking about you know when would my daughter do anything like that or would she ever. 그렇군요. 또 좋은 시간 되셨나 보군요. 윗섭님 감사드리고요. 신청하신 곡으로는 기대를 와르르 무너뜨린 조카를 생각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다고 콜드의 곡입니다. 와르르 듣고 오겠습니다.

Cold Water였습니다. Wisdom님의 사연과 함께 보내주신 신청곡인데요. So we do have, I do have something prepared for a music boutique, but it does require more than 30 minutes of airtime. 오늘 뮤직 부티크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 안 했을 리가 없죠, 제가. 그죠? It does require more than one half of the show, one part of the show. 그래서 조금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 코너라서 오늘은 우리 큐티님들의 그런 추석 이야기로 그냥 쭉 한번 가보고 째일까? 이 코너를 짠 게 참 오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we used to do that a lot, you know, back in the day whenever there is a abundance of messages and request songs coming in from the listeners. I would just boldly kind of, you know, not do it, you know, not do the, you know, the plan, the segments. 근데 참 그 원칙을 굉장히 잘 지켰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I think I've done music boutique no matter what. 딱 절제하고 그냥 딱 끊고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 같은데 오늘 같은 날은 또 I'll make it an exception. We'll do a music boutique tomorrow. It saves me some work, right? Preparing for tomorrow's show. 오늘 한 거는 내일 하면 되니까요, 그죠? 불만 없으시죠? 근데 굉장히 오늘 준비한 것도 아주 재밌는 내용이긴 한데 내일 하도록 하죠. Just to give you a teaser, right? We had a 최항석 and 삼치님, the pianist 삼치님 on last Wednesday show. It was a really blues show. Very one of the very memorable show for me as a program host. 이 진행자로서 정말 제가 진행했던 아주 정말 너무 기억에 남는 그런 그런 프로그램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인터뷰하면서 이분들의 음악이 블루스 음악이긴 하지만 또 굉장히 가스펠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블루스 음악이었잖아요. So I made a playlist with some soul track and some blues track with a lot of gospel influence. 그래서 곡들

말이 좀 길어서 아마 조금 더 내일 시간을 확보해서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곡들 몇 개 준비했는데, Badfinger라는 밴드죠. 이 밴드는 어떻게 보면은 80년대 비틀스 같은 그런 존재이기도 했던 그런 밴드인데 참 좋아하는 밴드입니다. 두 곡 준비했는데 Come and Get It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Couple of tracks, Come and Get It by Badfinger and Without You by Badfinger. I mentioned Badfinger is considered, you know, 80s Beatles. Just my personal observation, of course. Some people did think that way. Badfinger 첫 번째 곡은 Come and Get It 같은 경우는 it was actually composed by Paul McCartney. 맥카트니 경이 그 곡을 직접 써서 줬다고 합니다. No matter, it has a lot of... You know, Beatles' footprints on it, don't you think? 처음 들으셨을 때, Come and Get It. 약간 비틀즈 느낌 확실히 난다 느끼셨죠, 그죠? And Without You is one of their biggest hits. 그 밴드도 계속 이렇게 활동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밴드 중에 하나인데요. Another band that I really love reminds me of, you know, what if the Beatles continued on to 80s and 90s even? Raspberries라는 밴드인데요. 그들의 음악만큼 참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너무 아쉬운 그런 밴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 준비했는데요. Raspberries입니다. Don't want to say goodbye.

Raspberries, I don't want to say goodbye. That is all the show that we have for today. 1033님께서는 월요병 명절 후유증이 날아가는 방송 1012, 1013 너무 좋네요. 감사드립니다. 제니님도 일상의 리듬을 찾게 해주어 너무 좋습니다. Thank you for finding my daily rhythm.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좋네요. Raspberries의 곡 하나 더 준비했는데 So I'll be back with it tomorrow with the music boutique that I prepare for today. 우주정님께서도 안녕하세요. 겨우 한 곡 듣겠네요. 한 곡 또 굉장히 좋은 곡입니다. Raspberries의 Go All The Way 준비했고요.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we'll see you tomorrow, okay? Raspberries, Go All The Way.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What a classic. We are starting off today's program with Otis Redding,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Hope you guys enjoyed this first tune selected by DJ Ba. 사람이 좀 몇 년 헤맬 수도 있죠,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서 좀 쉬어갈 수도 있고요. 일하기 너무 싫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휴가 써서 쉬어버릴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시간들을 무조건적으로 낭비한 시간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Not every delay means you are behind. Sometimes you're just taking a different route or moving at a pace that actually fits you better. Maybe you needed that time. Life isn't a race with one finish line, so maybe we can give ourselves a little more room, a little more break. And in the end, we all live through our own point of view anyway, right? We all live with our own lenses. We're quite subjective to our lives, aren't we? 어쨌든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건 우리 주관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시간이 정말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And we are about to face that long break, Morning Groovers. Not so long, actually. We have 4 days of Chuseok holiday coming up very soon. 추석 연휴가 이제 곧 시작이 되잖아요. 이 주어진 시간. 뭐 만약에 쉬시게 된다면 또 푹 쉬시고 즐겁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Alright, you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everyone. Good morning! 여러분들 좋은 아침, 상쾌한 아침, 기분 좋은 아침인가요? Alright, who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t this moment? 우리 제임스 모닝 그룹어 정말 일찌감치 출첵 남겨주셔가지고요. 제가 막 감동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어요. Thank you. And Ben Sparrow, always tuning in. Very consistent, our Morning Groover. Thank you so much, Ben Sparrow, listening from Europe. 우리 호박맨 모닝 그룹어, oh, he's doing it up these days. 호박맨 모닝 그룹어 최고시고요. 우리 Rock'n'Roll! Dr. Paper 모닝 그룹어, 그리고 펭귄 킬러 모닝 그룹어,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그리고 코코 모닝 그룹어도 오셨습니다. 모두 모두 너무너무 반가운 아침이에요. 행복한 아침이죠? 우리 조국 모닝 그룹어, 우리 배승반장님이시죠? 굿모닝입니다. 저는 오늘 물량이 너무 많아서 6시에 출발해서 이제 첫 집에 도착했어요. 망했습니다. 유유. 청취 모드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 Now, we are really excited about this 추석 break, but for someone like our 배송 반장님 who has

0: 아침 7시가 됐는데도 자고 있다? 제가 안 데려와 놓고서는. Morning, Goobers. I am so happy to read out your messages. So continuously make me happy by sending in your messages. 계속해서 저를 행복하게 해주실래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 굉장히 방법은 심플합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So send us your text messages, everyone, along with your song requests as well. DJ Boz. Always waiting for your song requests. 여러분들의 신청곡 또 셀렉트해서 적당한 시간에 우리 박은혜 팀장님께서 틀어주실 거예요. 서프라이즈 느낌으로요. 어때요, 여러분? 너무너무 괜찮죠? And if you happen to be tuning in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you can leave your comments there always for free. Okay, got that, everyone? Remember? Okay, 이 정도만 이제 외우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모닝그룹어들 잘 이해하고 외우셨다면 Shall we listen to The most amazing commercial 선전 듣고 올게요.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It's time to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time for our daily segment MG Q&A, everyone. Morning Groove question and answer. Now, here goes today's question. Today, we have a little bit of a balance game again, Morning Groovers. 오늘은 또 밸런스 게임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성향 조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Okay, 오늘의 질문은요. 내가 친하지 않은 상대방 치아에 고춧가루가 껴있는 걸 보면요. 우리 모닝그룹어들께서는 말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못 본 척 하시나요? 너 치아 2층에 불났어. 이것도 되게 늘크크 말투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늘크크 영크크 해가지고 제가 좀 대었어요. 제가 해놓고 제가 대었는데 보통 불났다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Anyways, 이렇게 불이 나면 여러분들께서는 말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못 본 척 넘어가시는지 궁금했습니다. So if you notice a bit of red pepper stuck in the teeth of someone that you're not so close with, okay? Do you tell them or pretend that you didn't see anything? What do you do, Morning Groovers? It really depends on the characters. 여러분들의 성향이나 어떤 성격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반응을 하실 것 같긴 한데요. So what do you think I would react? 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너 입에 고춧가루 꼈잖아. 진짜 웃기게 생겼다, 너. 이럴 것 같으세요? So do you think I would make fun of that person in front of everybody else and be like, hey, you have that red pepper stuck on your teeth. Can you see yourself right now? Look at yourself in the mirror. You're horrible. 여러분, 방금 발연기가 느껴졌죠? 제가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디 감히 제가 그러겠습니까? So my reaction would be something like, I would tell that person, actually. I wouldn't just pretend I didn't see anything. I would actually tell that person, but in a very, very private way. 뭐 예를 들어서 한 5명 정도 무리가 있어요.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고춧가루가 내 눈에 거슬린다 이러면

하면은요, 그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거예요. So I would make some action so that I can grab that person's attention. And once that person looks at me, I would be like pointing at my teeth so that that person can notice that they actually have something on their teeth. 근데 제일 이렇게 치는데 쟤 뭐해? 이렇게 하면 좀 민망하긴 하겠죠. 난감하고요. 아니면은 I would just toss them over a hand mirror. 뭔가 손거울을 이렇게 건네준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최대한 안 들키게 막제몸 이렇게 제스처 바디 랭귀지를 하면서 얘기를 할것 같아요. 이게 더 티날까요? 어쨌든 저는 최대한 티안 나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So I would just try my best to pretend that I didn't see anything, and I would find a way to privately connect with that person so that I can tell them indirectly that they have something stuck in their teeth. What about you guys? 우리 모닝 그루버들은 어떤 편?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let's now listen to a song. Ooh, we are listening to a lot of good classics today. Here is Aretha Franklin, I Say a Little Prayer.

refreshing. I don't know why, but maybe it's because of the weather and clean air. 날씨 좋고 공기 하나만 좋아도 이렇게 사람 기분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You know, to be happy, maybe all we need is some good air and fresh weather. So get outside, everyone. Don't stay home and enjoy this beautiful, beautiful day. All right, so back to red pepper on our teeth. 고춧가루 얘기 좀더 해볼까요? 상대방 안 친한 사람 치아에 고춧가루 껴있으면 여러분들은 보면 말해주나요? 못본 척하나요? If you notice a bit of red pepper stuck in someone's teeth that you're not so close with, do you tell them or do you ignore them? 우리 펭귄킬러님께서는요, 저는 그냥 넘어가는 편입니다. So I would just ignore and pretend nothing happened. 근데 이게 또 이럴 때가 있어요. 나중에 친구가 야! 거울 보고 식겁하면서 나 이게 이렇게 고춧가루 꼈는데 왜 얘기 안 했어? 이러면서 So after all this conversation that we shared, you mentioned nothing? 이렇게 좀 탓하는 친구가 있어요. 바로 저. 저는 친구가 저 배려한다 치고 모른 척 해주는데 하루 종일 껴져 있으면은 약간 오씨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줬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저는 말안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못 봤다고 하면서. 오늘 아이들 데리고 잠실로 놀러 갑니다. 직업체험 놀이 공간을 너무 좋아해서요. Okay, another person who would just pretend that they didn't see anything. Maybe saying that they didn't see anything. 아, 꽤나 또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상대방이 좀 민망하긴 하겠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Unless they have this giant paper stuck on their teeth, right? 엄청 큰 고춧가루 때문에 뭐 이를 가릴 정도는 아니면은 웬만하면 뭐 작은 고춧가루, 오케이! 이러면서 넘어가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Looks like you have a lovely plan for today. 잠실에서 직업체험 놀이 공간이 마련되어 있군요. 아이들과 또 즐겁고 신나는 시간 보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체육부장님. 9087. 굿모닝입니다. 저는요, 친하든 안 친하든 티슈랑 함께 살포시 거울을 건네줍니다. 조금이라도 덜 민망하게요.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내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짧은 휴가를 떠납니다. 언니가 통 크게 가족 모두에게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선물해줘서 벌써부터 너무 설렙니다. 꺄! 언니, 숨어진 동생 여기 있는데요? 썸머, 나 썸머도 데려가요. 언니, 저 동생. You have a hidden sister right here. Maybe I can join the business class and go to Frankfurt, eat some sausage, drink some beer. 언니, 언니, 나 여기 있는데 왜못 봤어요? 정말 너무 부럽다. 독일에서 얼마나 즐거우실까? 날씨 진짜 좋을 텐데. Bensbro, how is the weather in Frankfurt? 우리 유럽에 살고 계신 벤스브로우님께 좀 물어봤는데. 어쨌든, you're gonna enjoy that given time to the max. 우리 9087님 너무너무 즐거울 것 같은데, 부럽고, 막, 제가 더 신나고, 막 이러네요. 얼마나 좋으실까요? According to 9087. Whether I know them or not, I gently hand them a mirror along with a tissue to make it as little embarrassing as possible. What a generous person! Because they would love it if someone did the same for them. Exactly, right? Imagine you were the person who had giant red pepper stuck in your teeth. Like, for me, I would wish someone to actually help me out in this situation. 얼마나 사람이 막 시끄럽게 웃고 막, 아, 정말 행복하다. 막 이러면서 웃고 이러는데, 그 동안,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는 도와주길 바라는 심정, 전 있을 것 같거든요. 별초롱짝 모닝그룹, 굿모닝. 안 친한 사이면 뭐, 모른 척 하기에는 조금 걸려서요. 메모에 적어서 살짝 건네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힘내시고, 연휴 즐겨보아요. 차례 지내야 하는 며느리 롤이 있어서 저는 추석이 그닥 즐겁진 않네요. 시댁 친정 왔다 갔다 하고 나면 마지막 하루는 쉬어야겠습니다. So looks like you have some busy plan ahead for 추석. 또 차례도 지내야 되니까 you would spend a lot of time preparing for the food and everything. And after that, you would have one day for you to actually rest and enjoy the time for yourself. 이 날을 위해서 추석을 달려볼까요? 우리 별초롱짝 모닝그룹어 정말 뿌듯하게 그렇게 추석 잘 보내놓고 그 하루를 온전히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The sensei 쓰시다. You know, it'll be really nice for you to actually write down on a very, very little memo to tell that person that they have something on their teeth, right? 이런 센스. 이게 센스도 어느 정도 발휘가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누군가 안 친한 사람 이에 고춧가루 끼면 얘기한다, 안 한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I will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later on the show. This is Al Green. Let's stay together.

0: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전 광고심의필.
2: And now we have a weather report from our listener from Europe. Ben Sberl says, we expect a heat wave around 30 degrees Celsius next week. Today, Wednesday is fine with predicted highs of approximately 22 degrees Celsius. So got that? 우리 모닝 그룹어 독일 여행하시면서 이 날씨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at information. And that is all we have for Europe's weather update. 우리 유럽 날씨까지 알려주는 방송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없을걸요. 우리 반장님, 굿모닝, 하트하트. 지난주에 인테리어 공사 끝나서 드디어 집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사해요. 우후! 축하 뽀까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거 다 준비하시고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막 고를 것도 진짜 너무너무 많잖아요. You need to select so many different things when it comes to making your home renovation. So you have gone through all of that process and now all you need to do is move in. Congratulations. I hope all of those happy things to happen in your new home. 또 새로운 이제 굉장히 또 포근한 집에서 즐거운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바쁜 와중에 또 이사 준비까지 하시느냐고 정신이 없으셨을 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3: Now back to our red pepper topic. If you notice a bit of red pepper stuck in the teeth of someone that you're not so close with, what do you do?
2: 코코모닝 그룹어, 고춧가루라니. 그 사람을 위해서 얼른 말해줘야죠. 어, 자기야, 오늘따라 자기 입안이 반짝반짝 빛난다.
3: Oh my god, your teeth is extra shiny today.
2: 저 같은 사람한테는 또 안 통해요. 아 진짜? 나 좀 예쁜 것 같아? 이러면서 더 미소 지으면서 웃거든요.
3: So I would give someone extra smile if you make that kind of compliment.
2: Oh my gosh. 맞아. 나 사실 라미네이트 했잖아. 어때 어때? 이러면서 더 부각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텐데 저 같은 사람만 안 걸리면 될 것 같아요. 체육부장님, 우리 체육부장님이 아닌 제육부장님이십니다.
3: Loving these nicknames.
2: 여러분들 닉네임 너무 재밌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모닝그루버들이 우리 오픈챗방에 또 오시고 문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닉네임 설정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꿀모닝입니다. 출근 중에 신호 대기 중에 인사드려요. 저는 카메라 셀카 모드로 말없이 비춰줘요. 저는 추석 당일과 전날만 쉬고 출근을 해야 하네요. 오늘부터 용인으로 외근 갑니다.
3: Yeah, so just like 체육부장님, somebody has to work during the Chuseok holiday. We don't get that many days off, but we might as well just enjoy that vibe.
2: 여러분들 그래도 바쁜 와중에 가족들과 연락도 하고 안부 전하고 좀 풍성한 그런 추석 연휴 되셨으면 좋겠어요.
3: So what 체육부장님 would do is to put on a selfie mode and show that to the person who has that red pepper stuck in their teeth.
2: 이렇게 되면 뭐야? 셀카 찍자고? 아, 일로 와 같이 찍자. 저 같으면 또 이럴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잘해줘야 돼요. 하긴 뭐 셀카 찍고 이렇게 뭔가 잘 파악이 안 돼가지고 뭐 왜 갑자기 뭐 하는데 이러면은 빨리 이거 거울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셀카 화질이 별로 안 좋지 않나요? 그래서 뭔가 그리고 보통 셀카 이렇게 들이밀면은 입을 이렇게 좀 다물고 예쁜 표정 짓잖아요. 아 저만 그래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이에 뭐가 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얘기하게 될 거예요. 어 왜? 뭐 하는데? 아 고춧가루 꼈다고!
3: So you would end up telling the person at the end of the day when the person really don't know the reason why you have been putting on that selfie mode and have that camera right in front of that person. So yeah, at the end of the day you'll be like, you have that stuck in your teeth. Look at yourself right now in the mirror.
2: 막 이럴 것 같아요. 아 정말 다양한 이렇게 반응들이 오는 게 참 재밌네요.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입에 고춧가루가 낀다라는 것은.
3: And it actually happens frequently.
2: 우리 한식 러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 안 한 사람 없을걸요?
3: 여러분들 상대방 정말 안 친한 사람이었을 때의 가정이에요. 안 친한 사람 치아에 고춧가루 껴있으면 말해주나요? 아니면 모른 척하나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And even with your song request as well. 신청곡도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보고 틀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우리 유튜브 스트리밍 TBS EFM 들어오셔서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Miley Cyrus, We Can't Stop. It's our party, we can do what we

니들은 늙어봤니? 나는 젊어봤다. 어쨌든 이 말투에 찔리는 썸머인데 재밌습니다. 전 계속해서 쓸 거예요. 대화사랑 모닝그룹어 고춧가루를 개의치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서 작은 고춧가루면 괜히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일을 앞두고 또 선배인 동료 콧구멍에 코딱지가 엄청 큰게 보여서 제가 그거는 망설이지 않고 화장실에 가셔서 거울로 코, 코즌 체크해 보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무지 고마웠을 거예요. So since some people don't really mind red pepper flakes, I don't bother saying anything if it's just a tiny piece. But right before an event where we had to meet a lot of people, I noticed a huge piece of dried mucus in my senior college's nose. So without hesitating, I told them to head to the restroom and check their nose. 아, 진짜 이걸 근데 화장실에 가서 발견한 사람은 진짜 민망하셨을 것 같아요. 아닌가? 그냥 어유, 이런 게 있었어? 이러면서 그냥 치우셨을까요? 물론 여러분들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만약에 소개팅에서 막 이렇게 좀큰 고춧가루가 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소개팅 상대한테 말씀하시나요? So let's change the topic. If you were on a blind date and if that someone had those red pepper flakes on their teeth, would you tell them? 딱 소개팅 첫 데이트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마음에 드는데 안 친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Okay, another mission for you. 문자번호 #1013으로 문자 보내서 알려주시고요. Let's now have a listen to Alicia Keys. Doesn't mean anything.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everyone. I hope you guys are spending happy morning with me, listening to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유튜브 채널 TBS EFM 들어오시고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other channel that I want you guys to subscribe is our own channel, TBS EFM Morning Groove. TBS EFM Morning Groove 채널도 구독 같이 좀 해주세요. 공짜잖아요. And that is the channel where I upload the reruns. So if you missed out on our show, if you missed out just a small part of our show, and if you're really curious about what other people said on our show, you can take advantage of that channel. 내가 모닝 그룹을 못 들었다. 아, 앞에 부분 되게 재밌는 거였었던 것 같은데 못 들었다 싶으신 분들은 우리 TBS EFM 모닝 그룹 채널 가셔가지고 다시 보기 음악을 다 편집했습니다. 저작권에 걸리거든요. 들어오셔가지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자르고 있다고요. 싹둑 싹둑 이러면서. And we have our open chat room as well. It is called TBS EFM Morning Groove. Morning Groove니까 계속 무한 반복입니다. 계속 TBS EFM Morning Groove예요. 우리 까톡 어플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방 TBS EFM Morning Groove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다양한 닉네임의 우리 모닝 그루버들이 여러분들을 반겨줄 거고요. 특히나 생방송 시간에 굉장히 활발하다는 점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if you leave messages there, your messages will get introduced as well. 자, 닉네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since we are talking about those nicknames, yeah, I asked you guys to challenge me with those difficult nicknames, right? 우선, 라누이드, 제가 이렇게 읽었잖아요. They have actually corrected me. 라니 에투알입니다. 아, thank you for that correction. Finally, I get to read this nickname. 라니 에투알. 고흐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을 뜻하는 거라고. Oh, look at me learning something new. 이렇게 또 고급진, 고품격 모닝그루버들, 이 많은 모닝그루브입니다. 여러분들 맨날 뭐 떠들고 깔깔대고 웃는 줄만 알았죠? 이렇게 좀 고품격의 퀄리티도 가지고 있는 모닝그루브입니다. 이런 고품격 모닝 그룹 덕분인 거죠. 라니 에투알, 아 고흐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Okay, so this challenge has arrived. Ben Spiral says, I consider the nickname 카스카르폴마. Please read them out loud. Ben Spiral Morning Group, 이러실 거예요. Are you really serious? Are you gonna do this to me right now? So I believe that this is Hungarian, meaning 이게 무슨 뜻이었죠? 아니에요. Anyway, I will look for it on GPT, okay? 요즘에 뭐 AI 있는데 제가 검색해버리면 그만이지. Come on, this is way too difficult. 이런 건 좀 여러분들 아무리 장난이어도 좀 그래요. Okay, Ben Spiro, I really wish you maintain your nickname just as it is, okay? 우리 새빵 모닝 그룹어, good morning! 출첵합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새빵 모닝 그룹어, 반가. 자, 고춧가루 얘기 다시 해볼게요. 이 말 워딩이 왜 이렇게 웃기지? 막 여러분들 막 라니 에투알 얘기하다가 고춧가루 얘기해볼게요. 이러니까 좀 웃긴데. This is important, everyone. This is today's topic, okay? So we gotta continue talking about it. 우리 테테파파 모닝그룹아. 안녕하세요. 저도 출첵. 소개팅 때 대화가 된다 싶으면 이야기하고요. 안 된다 싶으면 긴장도 안 풀려서 이야기도 못 꺼낼 듯 해요.
2: So when you feel like you're able to proceed conversation with that other person on your blind date, maybe you would tell that person that they have red pepper flakes in their teeth. And if the conversation is not going too well, maybe you would get nervous. So you wouldn't tell them.
1: 대화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에 따라서 대화가 통하면은 막 이렇게 웃고 떠들고 재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근데 지연 씨, 예, 불났네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실 거예요. 그 순간부터 대화가 안 통하면 어떡하지?
2: So, what happens if the conversation won't go on right after, you know, you tell them that they have something on their teeth?
1: 이게 되게 쉽지 않다니까요, 소개팅 때. 제육부장님, 살며시 냅킨을 건넬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2: 왜요? 저 뭐 묻었나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건네주면 닦으라는 거잖아요. So if you give them some tissue, like that would obviously mean that they have to wipe down something, right? On their face or wherever. So they'll be like, okay, what am I supposed to wipe down? What am I supposed to wipe off? 이렇게 생각하다가 혹시 내 이? 이러면서 이제 닦을 수 있겠네. 굉장히 센스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Kim's fan 모닝그룹어. 태어나서 소개팅이나 미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질문이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네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소개팅 안 하셨군요. 누구나 다 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불찰입니다. 우리 킴쌤 모닝그루버는 자만추 많이 하셔가지고. 패스!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살짝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요. 그 상태로 하루 종일 다니고 집에 가면 민망할 것 같아요. 저는 시댁, 친정이 다 가까워서 내일 음식하러 시댁 가고 집에 돌아와서 자고 추석 아침 일찍 다시 가서 차례 지내고 산소 갔다가 근처인 친정 들렸다가 집에 오고 다음날부터는 휴가입니다. Looks like a pretty packed schedule. So you would have to visit your in-laws and your family as well. You have to prepare for the food, but at least you get to have one day for yourself. 이런 패턴 굉장히 또 많으시네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양가 집 다 갔다가 이제 다음날 하루는 나만의 휴식을 즐기는 시간. So yeah, maybe we needed this time, 4 days of vacation so that we can have some time to visit our family. We don't get to visit our families a lot unless we have a special occasion. So this is the time where you get to do that. And also at the same time, enjoy time for yourself, hopefully. 또 많은 모닝그룹들께서 또 가족도 만나고 또 나만의 시간도 쟁취하시길 바랄게요. 체육부장님, 저는 오늘 저녁부터 시댁에 갑니다. 딱히 오늘은 할 게 없고요. 내일부터 전을 붙이겠죠? 남편이 감기 걸려서 많이 도와주려나 모르겠네요. Where is husband 신청해요? Okay, so your husband caught a cold, so you don't know whether he's gonna help you making those food, Korean pancakes for the holiday. 공교롭네요, 되게. 딱 이때 감기가 걸리셨구나. 어떡하겠어요. 괜히 또 음식하면 좀 그렇잖아요. 감기 걸렸는데. 아, 그러게요. 마스크 쓰고 도와주셔야죠. 네, 남편분 파이팅! 썸머가 도와주라고 했다고 전해주시고요. 아닌가? 막 괜히 또 많이 아프시거나 이런 거 아니죠? 아프시면 쉬어야죠. 아이고.

0: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time for 코인 노래방. Let's go! 여러분들, 코인 노래방 시간 돌아왔습니다. And we're gonna be jamming through all together with the upbeat music vibes all together. 여러분들, 노래하는 시간, 코인 노래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우리 썸머 TMI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Go ahead! 썸머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어떤 오해를 받을까요? So what is that common misconception people have about summer when they first meet her? 생각보다 모모하시네요. 수림 씨는 이런 사람이군요. 이런 식으로 막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So I was really surprised about their reactions towards me. 별처럼 짠분이 물어봐. 굿모닝입니다. 하늘이 엄청 이쁘네요. 그리고 오해는 조증? 조증이라고? 근데 이건 오해가 아니지 않나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제가 조증이잖아요. So I don't think this is a misconception. This is just me. 그냥 누가 봐도 이런 반전이 없는 거잖아요. 조증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This is actually me.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열심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약간 반전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빵 모닝그룹어 우와 노래방이라고 굉장히 신나셨군요. 새빵 모닝그룹어 놀아보셨군요. 여러분 가을하면 또 뭐예요? 발라드 아니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너무 사랑하는 발라드 Fly to the Sky의 Missing You. 요즘 브라이언 굉장히 재밌게 제가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분은 가수죠. He's actually a singer, not a YouTuber. If you're a student, you may not know, but he's actually a really, really talented singer with Pani. 이 듀오 레전드였거든요. My old crush, actually.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과거형이라는 게 좀 슬프긴 하네요. 우리 하진 모닝그룹어 굿모닝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난다 굿이라고 해주셨어요. You're enjoying this, you're enjoying this. 노래방 많이들 좋아하신다 진짜. 여러분 그냥 이 시간 편하게 듣기는 좀 힘드시긴 하겠네. 네네 시끄러우니까. 퀴즈가 항상 있다는 거 잊지

보면 대학생으로 착각한다. 한 번도 없습니다. Never ever had an experience ever in my life. 단 한 번도 없어요. 모두가 다 제 나이로 봅니다. 그냥 어려 보이네요. 얘기는 제가 들어봤는데 되게 그 어린 친구들이 약간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면서 억지로 약간 하는 느낌이었어요. So I wanted to ask them, are you sincere? 진심이니?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를 얘기를 하게 되면 오! 어려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It's like an automatic reaction because what else are you gonna say if I tell them that my age is around mid-30? They'll be like, 어, 그러시군요. 축하드립니다.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어, 어려 보이세요. 하는 거죠. 저도 그 정도는 어쨌든 객관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 팀스팸 모닝그룹어 썸머피디님의 노련한 이미지에 비해서 생각보다 젊다고 놀라는 거 아닐까요? 라고 노련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였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이거에 대한 답은 있습니다. 생각보다 노련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So it's the other way around. So people would think like, oh, okay, you're quite old-minded than I expected.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You know Christina, former DJ of Morning Groove? This is what she always tells me. It's such a relief that you're not my senior. 그러니까 너가 내 후배라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정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한 거니, 썸머? 한 번만 내 말을 좀 들어줄래?

오해를 많이 많이 받을까요? 자주 듣는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정답을 맞출 듯 안 맞출 듯 여러분들 둘이 간당간당하시네. 현진님 모닝그루버 says good morning. 근데 퇴근해야 할 것 같아요. 드링킹도 잘하고 잘 놀 것 같은데요. 이런 오해? 오해가 아니죠. 이거는 뭐 진짜 찐이죠. 여러분들 제 본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You're not supposed to tell me about who I am. You're gonna have to tell me about this misconception that people might have towards me.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모습 이건 그대로고요. 사람들이 의외로 썸머가 약간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어려운 퀴즈네. 죄송해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어려운 퀴즈를 들고 와가지고 맞추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으니 I'm always forcing you guys to guess the answer with these difficult questions. But you guys are smart. You guys know me better, right? 나이젠 VOS 함께하고 계십니다. SG 워너비랑 세트로 들어줘야 되거든요. VOS와 SG 워너비.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So about those misconceptions that summer gets a lot. Well, I'm a person, obviously you can pretty much tell just by listening to this radio show. I'm very extrovert. I'm always hyped. I always have this big, big amount of energy. That's who I am, right? 항상 에너지틱하고 밝고 명랑하고 이런 저인데요.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요즘에 좀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내향적인... 아, 진짜로! 저 그래서 놀래요. 되게 차분하고 내향적이라서 사람들이 어울리는 거 막 좋아해요? 막 이런 얘기까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래요.

라고 아 정말 사람들이 첫인상으로는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So as I said this, Hagureti Nanim outside the studio looked super super skeptical, and she asked me a question. 도대체 요즘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니? 아니 모르겠어요. I'm just being me. 근데 어떻게 사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막 아 안녕하세요 저 남아요 막 이러진 않죠. 그래서 그런지 그냥 I act normal. 평생에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안녕하세요 아 그냥 요즘 라디오 하고 있고요 막 이렇게 너무 가면을 쓰고 다니나? Am I wearing this huge thick mask outside when meeting new people? So I get this a lot and it feels good. 전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차분하고 참아나는 얘기를 많이 주는데 호방의 모닝그룹께서 포기를 안 하셨네. 개그맨인 줄 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한 두 번 정도 만나면은 딱 풀리더라고요. So if I meet someone for the first time, they would be like, oh, you look very calm, introvert, yeah, you're very quiet. But when they meet for the second time, they'll be like, oh, okay, this crazy woman. I got totally a wrong idea about her.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 두 번 정도는 겪어야 제가 막 튀어나오나 봐요. 아무튼 첫인상 그렇던데 여러분들은 첫인상 여러분 본 모습과 좀 비슷하신가요? Do people really think and figure out who you are just by looking at you for the first time? I don't think so. 이게 사람이 첫인상 보고 파악하기가 그래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오해였습니다. Can you guys believe this? Like, 우리 모닝그룹어들이 많이 충격에 좀 빠지셨고 그러시는데 가을정아님께서 썸머님을 처음 보면 공주님으로 착각한다. 됐어요, 여러분. 공주가 어디 있습니까? 네. 알고 보면 공주였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공주 같은 느낌은 좀 별로고 Maybe I want to be the kind of a person who turns out to be a princess when you get to know her after all. 아, 알고 보니까 정말 공주 같고 사랑스럽다. 이런 거면 차라리 좋은 것 같아요. Anyways, that was a little bit of TMI, everyone. I hope you got to know me better. 여러분, 저에 대해서 좀 더 아시는 계기가 되셨길 바라면서요. 티셔니의 파셔니 경고 마저 듣도록 할게요. I'll be back soon.

0: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And here is a tune by Cher, Believe.

Kim's Fan Morning Groover says, Cher의 노래가 제가 고 이때였나? 그때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53세 늦은 나이에 참 대박이었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Of course, Cher is the legend. Yeah, she's doing it up. She's been always on the scene. Singing music. 채연은 진짜, 레전드. 정말 참 가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I think she was the first singer to ever use auto-tune back then. 이 오토튠. Do you believe in love after life? 이 부분에 그 오토튠이 들어가는 게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이 오토튠을 아마 최초로 쓴 가수였었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다큐멘터리 봤을 때 나왔었거든요. And she even appeared on a movie, 그 뭐냐, Mamma Mia? 거기에도 나왔었고, she appeared in Mamma Mia and she was still doing it up. She looked fabulous still. 아, 근데 하긴 Mamma Mia 영화도 나온 지가 꽤 되긴 했네요. 근데 거기에 나온 셰어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Anyway, legend is legend. 우리 민준 리나맘님께서 자꾸 닉네임 얘기를 하시는데 닉네임 하면 호박맨을 호빵맨으로 부르신 피디님이 생각나요. 머리도 뜯어서 준다던 호빵맨이라고. 근데 진짜 영어로 HOBANGMAN, 호빵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당연히 그냥 호빵맨인가? 이러면서 호빵맨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호빵맨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Yeah, I'm a huge fan of 호빵맨.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너무 반가운 거예요. I was immediately really excited to see that nickname. I was like, oh my gosh, this is 호빵맨. We finally have 호빵맨. 이러면서 어렸을 때 꽤나 충격적이었으면서도 그게 인상 깊게 각인이 됐나 봐요. 길 가다가 배고픈 친구 있으면 본인 머리를 뜯어서 주고 그게 어떤 공장에서 할아버지가 교체를 해줘요. 호빵맨이 여기저기 다 뜯기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할아버지가 동글동글한 새 얼굴로 교체를 해줍니다. 뭐 예의를 들으면 굉장히 기괴하긴 한데 이게 되게 귀여운 캐릭터라서 또 막상 보면은 그렇진 않아요. Yeah, it may sound a little harsh and violent, but it's actually not when you actually watch that comic series. 호빵맨 너무 좋아하고요. 거기에 나오는 세균맨도 좋아하고 식빵맨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머리를 이렇게 깻잎머리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식빵맨이었었어요. anyways, 서비모닝 그루버. 굿모닝. 오늘 연차라서 지각했네요. 알바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조성모의 괜찮은 거니 to heaven 듣고 싶어요. 뮤직비디오 정말 최고였는데. So everybody, listen up. We have late 알바생 over here. 여기 지각생 있어요. 여러분들 주목.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 지각 안 하신다? 아, 근데 연차니까 얼마나 즐기고 싶으시겠어요, 오늘 하루를. You might wanna enjoy your day and do something better listening to Morning Groove. 아니시겠죠. 항상 열일, 열 알바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There was something really special about the music videos back in the 90s and early 2000s was that they would invest tremendous amount of money on a single music video. They would cast those renowned actors and actresses and make the music video like a 10-minute movie. 뭔가 영화처럼 정말 스케일도 크고 이 조성모가 딱 그거잖아요. 막 전쟁터에서 막막총 쏘고 막 탱크 나오고 막 신민아 씨 나와가지고 막 도망 다니고 It was like a whole set of movie. 이게 굉장히 머더기 막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뮤직비디오 굉장히 고퀄입니다. 아, 90년대는 정말 어떤 한국 가요계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시도를 했던 해라고 생각을 해요. 막 테크노도 나오고 사이버 가수 아담도 나오고 We had a little bit of everything back then. We had idols. We had everything, you know. 그렇게 해서 케이팝이 탄생하는 겁니다. I feel very proud to be Korean. 우리 선셋 모닝 그룹은 가만히 있어보자. 질문이 뭐였지? 만약에 소개팅 남이 마음에 들면 귀엽게 얘기해드린다. 휘날리는 건 꽃가루, 땡땡 씨앗이 낀 거는 고춧가루. 유쾌하겠죠? 썸머 누나, 안 봐도 비디오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메이커 신발 신고 극장 가야지. 극장에 선전나면 곤란해. 라이브의 황제 이승철 오빠가 올해 데뷔 40주년이래요. 축하 축하.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모그님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So basically Sunset Morning Groover stand in a whole combination of those elderly words that we mentioned earlier on our show. Actually back then, we mentioned so many of them.
가만히 있어보자. 얘야, 시계에 밥좀 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재밌는 말투들 너무 많으니까 우리 어린이 모닝그루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If you wanna think, don't just say that, oh, I need time to think. Just say hold still, okay? 생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when the clock is not working, just say that you want to feed on the clock, okay? 시계가 안 돌아가면은 시계 밥좀 줘, 엄마.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얼마나 유쾌하고 재밌는데요. 우리 이렇게 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세대 통합. 와, 근데 40주년 진짜 놀랍다. 목소리가 최근에도 막 노래 내시고 막 하시잖아요. He's still releasing songs and he's still having concerts and he sounds exactly the same. Actually, he sounds better. 성대 수술 한번 하셨을걸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목소리가 더 좋아지신 거 있죠? 정말 사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데뷔 40주년을 축하하면서 So, celebrating the 40th anniversary of 이승철 OPPA 오빠 or 삼촌. We're gonna have a listen to 부활 Never Ending Story.